0: 생각하지 말고 취약을 삭제해라. 예, 뭐 이런 그런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딴 건 다 그렇게 하시더라도요. 그 여러분들의 최고의 라디오 이연의 음악 앨범은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늘 또 라디오 선택은 음악 앨범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1846님, 친한 언니가 저희 딸 생일이라고 편의점 기프티콘 5만 원을 딸 폰으로 보내줬더라고요. 이모 최고라며 엄청 좋아하더니 그날 친구들이랑 다 쓰고 왔어요. 야,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줄게. 다 와, 다 와 했나 봐요. 계획적으로 쓰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딸의 행복이라니까 그냥 둬야겠죠. 네가 행복하면 됐다 썼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이제 뭐 매번 이렇게 이어진다면 또 뭐 한 소리 하셔야겠지만 뭐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시죠. 그죠? 예. 자,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6756님, 아침부터 갑자기 매운탕이 땡기길래 냉장고를 뒤적이는데 생선과 해산물이 있을 리가 없죠. 날씨는 덥고 시장 다녀오면 급 땡김이 사라질 것 같아서 냉장고 안에 있는 관자맛살, 게맛살, 원육 90% 어묵과 콩나물 두부를 찾아서 고춧가루 팍팍 넣고 끓여보았습니다.

0: 온열질 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음악 앨범.
1: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까지 들었고요. 0366님, 초이 저희 아들 베어스 팀에 푹 빠졌는데요. 매일 야구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가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연절 연휴 마지막 날,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들이 서서히 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양분기점에 교통량이 몰려있고 이후 인제와 동홍천에서 속도 주춤합니다. 경계권에서는 서종 나들목 1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이동량이 늘었고요. 이천에서 용인 사이 3, 4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서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 추돌사고 나서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에리 히긴스 트리오의 Moonlight Becomes You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하면서 지켜보자고요. 멀티비타민 세트 드립니다. 1709님, 형님 영종도 지키는 영종도 지킴이 영지인데요. 오랜만에 혼자 쉬는 주말이라 친구들 만나러 의정부에 갑니다.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리는 긴 여정,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형님과 함께라면 갈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의정부에 맛있는 냉면집이 있대서 그걸 제일 기대 중이에요. 아, 맛있겠다 하셨습니다. 아이, 뭐 의정부는 뭐 여기가 뭐 그 네, 평냉의 성지죠. 예, 네, 그리고 그 많은 또 평양냉면이 이곳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다들 뭐 이렇게 부대찌개만 떠올리시는데 뭐 부대찌개도 물론 맛있습니다만 냉면, 네, 의정부 맛있겠다. 자, 치약, 칫솔, 미스트 세트 드립니다. 2시간 동안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의정부 가시는 길에. 자, 이소라의 트랙 3, 황정수 시청해 주셨고 이상은의 돌고래 자리로 이어집니다.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저도 발레리나처럼 유연해지겠죠? 이리 접고 저리 접고 무슨 뭐 오리가미 뭐 종이 접기처럼 그래. 아니 처음엔 그렇죠. 처음엔 그렇죠. 근데 요즘 그 발레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에. 세안제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9078님.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길래 일요일인데 일찍 일어나서 공부라도 하려나 싶어서 기쁜 마음에 맛있는 밥을 해줬더니 에어컨 켜있는 시원한 방에서 입을 꼭 덮고 아기처럼 새근새근 다시 잠자고 있네요. 신앙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라도 믿어야겠어요. 촤맨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하고 헐레벌떡 가봤더니 저였어요.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좀 두렵긴 하지만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내가 아니겠지 하는

정미라의 꽃, 양양의 나풀거리듯까지 들었고요. 4173님, 새로 이사온 이웃과의 만남은 왜 이리도 어색할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 아, 예,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 후에 어색한 기류가 1층까지 흐르는 거 있죠. 인사를 안 하기도 어색하고 인사하기도 어색하고 차라리 얼른 친해지고 싶어요.

The Volunteers의 Summer 들었고요. 노래 두 곡도 이어드릴까요? Sean Colvin의 Someone Like You, Myra의 Stars in the Sky.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1: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순서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신아정님이요. 골든 스윅 밴드의 T42 청해 주셨거든요. 자,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멋진 일요일 보내셔야 됩니다. 내일 만나요.

경계권에서는 서종에서 화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까지 이동량이 늘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 사고 나서 1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이후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사간격 좁혀집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대교에 공사 구간 자리합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0: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젊은 우리 네. 균성 씨와 함께 하니까.
1: 아, 이거 생각보다 별로 하실성이 없네, 이런.
0: 예, 예, 예, 예. 예. 장훈이 형도 이제 좋아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저는 저 균성 씨하고 장훈이 형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일단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고
2: 네, 그렇죠.
0: 오랜만에 네. 또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좀 하시게 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 전에 다음 주에 축하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저 노을의 리더 상훈 씨가 네. 예, 생일이라면서요.
3: 이야, 아. 다음 주 생일을.
0: 예, 예.
3: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0: 왜냐면 저희가 또 오늘 뵈면은 2027년에 볼 수 있으니까.
3: 아, 예, 예. 미리 축하.
0: 미리 축하하는 네, 거죠.
2: 네.
0: 예.
2: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생일 축하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0: 그러니까요, 예.
4: 우리 뭐, 방송에서 또.
0: 네, 네. 우리 노을 멤버들은 뭐 생일인데 뭐 또 선물 같은 준비한 게 있나요?
1: 저희가 사실... 서로 안 받고 안 주기 이러고 계속 살아왔어요.
0: 정념이 없네요, 되게.
1: 정념이 없죠.
0: 너무 정념이 없네요. 네. 네.
4: 그래도 항상 거의 안 까먹고 그냥 꼭 생일날 딱 체크해서 예. 그날 오전부터 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신저. 예.
3: 그건 당연한 네. 거죠.
2: 뭐 체크고 뭐고 네. 매일 그 톡에 뜨잖아요.
3: 맞아요.
2: 뭐 체크할 필요 있습니까?
3: 일어난 사람이 예. 먼저 보내는 거죠.
0: 예.

0: 연예인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고. 근데 네. 우리 이사우님도 저는 들으면서 일단 단점을 캐치를 못했어요.
1: 아.
0: 단점이 없고 예. 정말 어려운 기술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냅니다.
1: 아, 상곤 씨도 저랑 비슷하네요. 사람이 단점을 찾거든요. 야, 단점을 찾았는데 없다 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0: 네, 못 찾았어요. 얘기하네, 지금. 맞습니다.
2: 아. 기술이 좋은데도 감성도 같이 이렇게 불어나니까 어. 들으면 헤어나올 수가
1: 없어요.
3: 네, 저희가 노래 듣다가 네. 울었어요.
2: 네, 맞아요.
3: 그러니까 성우 씨를 제외하고 저희 세 명이 다 울었습니다.
1: 어, 진짜?
3: 네.
1: 성우 씨는 왜 안 울었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2: 저는 그 뭐 요즘 근데 그래 보여요. 예. 약간
1: 동생은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한 거에는 힘든 울지 않나 봐요.
4: 뭐 나라를 저기 적국에 빼앗기고 예. 나라 잃은 예. 슬픔 이런 거 빼고는 예. 예. 그렇게 우는 일은 잘 없어서.
1: 애국자네, 애국자. 아,
0: 예. 예. 요즘에 나라... 증권사 어플을 자주 보더라고요.
1: 예. 너무 어이없이 너무 어이없어서 울음조차 안 나는군요.
4: 그거는 이제 장기 투자로 생각하려고요.
1: 예, 예, 예. 먼산을 보게 되고
4: 그렇죠, 그렇죠.
1: 저기 먼산을 보게 되고 북한산이나 저 먼산을 보게 돼요.
4: 시력은 좋아지겠네.
1: 보이지 않는 지대산을 보게 돼요. 예. 요즘 그 주식 보시는 분들이
2: 저 예. 화이팅이에요.
4: 화이팅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네 분도 워낙 노래를 잘하는데

0: 박수. 어우.
1: 아, 감사합니다.
0: 아, 노래 좋다.
2: 아, 감사합니다.
0: 잘 뺐네.
1: 잘 뺐다.
0: 잘 뺐어, 노래. 아, 잘 노래, 네. 노래 감성이 있고. 네. 거기 이제 이사벨 씨하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1: 이사벨 씨.
3: 이사비 아니에요.
0: 이사벨 친, 저, 뭐, 친척이에요?
4: 이사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사오 씨하고. 네. 어, 보통 이사팔 아니에요? 이사팔. 이사오 씨하고. 아, 김성 구하부터 많이 웃어줘서.
1: 아, 너무 웃기네. 그 곱하기로 가면 이사팔이죠.
0: 그 이사팔인데. 네. 네. 아. 동생 중에 이사팔 씨 있을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이성훈 씨 재밌어서 그런 거니까. 아, 야, 진짜 아, 노래 너무 좋은데. 아유, 진짜.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좋아요. 이게 노을은 이 코러스 서로 이렇게 저 그런 쌓는 게 재밌잖아요. 너무 잘해.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예.
4: 저희가
0: 예.
4: 그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여가수랑 뭔가 이런 색깔의 노래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0: 그래요.
4: 예전에
0: 예.
4: 좀 가벼운 노래를 뭐 같이 한 적은 있는데 다른 가수랑.
0: 그거 가수랑 하지 말고 개그맨이랑도 해주세요. 예.
1: 아, 그럼요.
0: 예, 저랑도 해주시고.
1: 아, 그럼요. 화음에 있어서 예, 예. 많이 오타만 나지 않는다면.
0: 오토튠 있잖아. 야, 기계를 왜 놀려?
4: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아, 근데 형님 잘하시잖아요.
1: 아니, 잘하시잖아요.
5: 너무 잘하시네.
3: 형님 발라드. 아, 나도 좋아하셔서.
0: 나도 오토튠을 독일 사람이 해. 어, 독일 기사가 직접 와서요.
1: 오, 진짜 독일 기사.
0: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와.
4: 글로벌 협업이다.
0: 다 됩니다. 다 됩니다. 해요.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되는 게 AI로 다 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아,
5: 그렇죠. 그렇죠.
0: 예, 저 그쪽 네. 전문이에요.
1: 아니, 네. 저는 요즘에 이승철 선배님 네. 굉장히 그 라이브 무대 요즘 많이 화제가 되어 가지고 예, 예, 예. 형님 생각이 전 너무 많이 났어요.
0: 그렇죠. 예. 예. 승철이 저 싫어해요.
1: 아, 그런가요?
0: 예.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웃어? 유서가 너무 웃잖아 지금.
1: 진짜 아니.
0: 아, 승철이 형이랑 워낙 친하니까.
5: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엊그저께도 전화 통화하고 그랬어요.

0: 왜요?
1: 자, 내년에 못 하겠다.
2: 형님 잘하시잖아요.
1: 아유, 저는 아유, 그건 잘 안 해요.
3: 자,
1: 부엌으로 와.
3: 산.
1: 산채로.
3: 어? 어?
2: 야.
4: 어, 너무 무서운데요.
2: 아, 너무
4: 이걸 죽였나 봐.
2: 너무 무섭잖아요.
1: 부엌으로 와.
3: 아니.
1: 오.
3: 어, 네.
2: 산.
1: 산채로 끌고 와.
3: 우와. 오.
1: 뭐 이런 느낌이죠.
3: 아니, 예. 뭐 생선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와, 그러니까요.
3: 네, 예, 예. 파닥파닥 뛰는 거면 잡을 수 있는.
1: 그냥 내비 주세요. 내 멘트 끝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진짜. 김수성 씨가 네. 예, 오늘 본인 역할 잘 못하고 있어요.
3: 아, 굉장히 진짜 저는 오늘 예. 그냥 네. 산채로 가겠습니다.
1: 예, 예. 백희성 씨가 이제 연예인 섭외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 네.
1: 아, 거기 축가 행사 가수 메인 라인업에 노을이 있다고요?
3: 아, 저희가 메인 라인업인가요?
1: 예, 예. 오. 예. 백희성 씨가 얼마 전에도 저도 일을 하나 줬거든요.
3: 어, 형님께서 주셨나요?
1: 예, 아니, 백희성 씨가 저한테요.
3: 네네.
1: 웨딩 업체에서 그 디제잉 파티 한번 주셨는데.
2: 와.
1: 어, 어떻습니까? 지금 백희성 씨 일을 많이 물어다 줍니까?
3: 잘하시죠.
1: 어,

0: 이제 마이크에다가 리버브를 좀 넣어달라 그랬어요.
1: 예, 예, 예.
0: 근데 마이크에다 리버브는 안 넣고 예. 반주에 리버브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 코러스가 그대 원한 저는 그 말을 다 알면서 아주 그냥 쌩으로 아~ 나가고 얼마나 노력 이렇게 되고 아~ 반주는
1: 어디서 그런 거예요 그게?
0: 그게 아 방송이야? 어딘지는 얘기 못해. 축가 그 아~ 결혼식장에서
1: 리버브를 반주에 건 거야.
0: 리버브 반주에 건 거예요. 아~ 마이크에 단 걸.
2: 끝까지 부를 때 너무 웃겼겠다.
0: 저 웃겨서 예, 혼났어요 예. 진짜.
1: 아 굉장히 재미난 얘기였어요.
0: 이건 예. 실패 아닌가요?
1: 아니 실패는 아니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하셨어요. 예, 저 PD도 당황하고 지금 식은땀을
2: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1: 식은땀을 우리 PD가 몸이 건강한 아, 사람이거든요. 네. 땀은 땀을 흘리네요. 그럼 여기서 만회하는 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0: 뭐죠?
1: 라이브.
0: 라이브. 아 라이브.
1: 라이브.
0: 아.
1: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예, 노을의 정말 대표곡입니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이 라이브로 가능하시겠어요?
0: 가능합니다.
1: 자, 지금까지 실패한 걸 라이브로 라이브로 한번
2: 만회하겠습니다.
1: 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와 함성입니다. 잘해 주세요.

0: 채로.
1: 아, 시작한 거 예,
2: 멈춘 채로 딱 멈추셨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아무 일 없는데 멈춘 채로 딱 멈추셨습니다.
0: 아, 근데 패티션 너무 감사합니다.
2: 예, 예, 예. 맞아. 워낙 전부 넣었다도 좋은 노래니까. 예, 예. 2006년에 발매된 정규 3집 타이틀곡이죠.
0: 네, 맞습니다.
2: 이 노래도 20년 됐어요, 그죠?
0: 그렇네요.
2: 아, 그때 기억이 납니까? 20년 전이?
0: 당연히 기억나죠. 네, 저희가 뭐랄까 이 노래로 활동을 하고
2: 네.
0: 이제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2: 예.
0: 회사에서 이제
2: 나가래?
0: 아무래도 네, 더 이상은
3: 비전이 없다.
0: 비전이 없다. 네.
3: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0: 그런데 저희는
3: 같은 예. 느낌이었어.
0: 해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기사는 해체가 난 거예요.
2: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너무 우리는 할 힘이 없죠. 너무 속상했죠.
2: 예, 예.
0: 그런 생각.
2: 그래 잘 이겨낸 거죠, 우리는.
0: 잘 이겨냈죠.
2: 해체 없이.
0: 그럼요, 그럼요.
2: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0: 네, 상곤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군대 가서 노을이란 가수를 알게 됐어요. 저희 대대에 코인 노래방이 있었는데 탄약고 네. 근무하러 가는 길에 거길 지날 때마다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네, 맹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연대 전체 장기자랑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서 저희 대대 선임 3명이 노을의 청혼을 불렀거든요. 크크크.
1: 누가 한번 해주실까요? You don't have
2: 저희
1: to
2: 4명에서
1: cry.
2: 같이 한번 해볼게요.
1: 아, 너무 고맙죠.
2: 네, 화성을 예, 한번 예, 쌓아보겠습니다.
1: 예, 예, 예. You don't have to cry. 세, 연습. 네. 세, 세, 이런 거 아니에요?
2: 세, 세, 세, 세, 세, 세,
1: 세, 세,
2: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0: 언제든지
1: 그럼요.
0: 나오죠.
2: 매일 불러줄 수도 없고.
1: 그렇죠.
3: 솔직하시다.
1: 저희도 힘들어요.
2: 드문드문 부를게 그냥.
0: 드문드문 불러주세요. 생각날 때.
2: 그래. 네. 1년에 두 번은 부를게.
0: 너무 감사합니다.
2: 해줘 진짜.
3: 좀 더 일찍 불러주시면 안 돼요?
2: 공개방송도 할 때 오지 그랬어. 여수에서 하는데.
3: 맞다. 그때 우리 가고 싶었는데 그쵸. 그거 안 됐었는데.
2: 그러니까. 니네 회사에서 크게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3: 아 진짜요?
0: 뭐야?
3: 실패, 실패.
2: 아니야, 뻥이야, 뻥이야.
3: 실패.
0: 아니, 공개방송은 저희가 크게 안 받았어요.
2: 아, 농담이에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분의 하모니는 기가 막힙니다. 예. 이 노래, 이 노래. 우리 70년대생들, 80년대까지 진짜 너무 노을을 좋아하니까.
4: 아, 감사하죠.
2: 예, 예, 예.
0: 진짜 감사합니다.
2: 콘서트 그럼요. 언제 합니까?
4: 콘서트를 6월에 했어요. 예, 예.
2: 잘 맞췄죠?
4: 예, 예. 이사우 씨랑도 같이 한 곡 부르고.
2: 네, 아까도 예.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네.
0: 연말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2: 연말에 네. 서울에서 합니까?
0: 서울에서 하고요.
2: 예.
0: 크리스마스 그 주간에
2: 아~
0: 전에 그 주말에
2: 예.
0: 토요일 일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2: 혹시 뭐 아까 부산 얘기 부산은 마지막에 합니까?
0: 사실 저희가 예. 이 지방을 전국 토로 다 돌고 싶은데
2: 네.
0: 이게 굉장히 많이 공연계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2: 아~
0: 그래서 저희가 서울만 하게 될지
2: 예.
0: 아니면 다른 지방을 몇 군데 더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2: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0: 지켜봐야 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네. 너무너무 재밌고 네 분이서 토크만 해도 재밌어요. 예.
0: 다음에는 토크로만으로도 불러주셔도 저희는 감사합니다.
2: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건 어렵겠네요.
2: 토크로만은
3: 네. 오늘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계속 말씀.
0: 노래를 안 하면 가치가 없다.
2: 네, 토크로만은 개그맨 부르겠습니다. 예. 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이해.
2: 예.
3: 네.
0: 예,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2: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예.
2: 이사오 씨랑 함께한 노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사랑이 끝나도 오늘은 아니야.
2: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감사하고요.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부르고.

0: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톤업
1: 패드.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는 귀경 차량들이 많고요. 곳곳에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양양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잘 지냈냐, 왜 이렇게 바쁘냐, 반갑다, 무슨 일이 있었냐 길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밥은 어때 요즘?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맞아요. 그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인사가 짧은 것 같아요.

3388님께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대학생 때 치던 기타를 발견했어요. 집이 얼마나 넓은 거야. 너무 오랜만이라 코드도 다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저 집 비밀번호도 가끔 헷갈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도 기억하다니 괜히 자존감이 올라가네요. 어허. 아, 근데 이거는 좀 칭찬받을 만한 것 같아요. 정말 몸이 기억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간 할애를 많이 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기타를 좀 치셨나 봐요. 대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좀 놀았나 보네. 음대가 아닌 이상 기타를 많이 칠 시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다락방에 뭐 다른 것도 넣는 거 없어요? 뭐 카주라든지 뭐 젬베라든지 다른 악기는 없어요? 막 손에 익는 다른 물건들? 네. 아, 이런 사연 좋은데요? 라미님께서 요즘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두 개랑 슬러시 음료를 연달아 먹었더니 배탈이 났어요.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꾹 참고 있습니다. 폴디는 적당히 조절하며 드세요. 뭐 제 잔소리 들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네. 아니 누가 아이스크림을 두 개에다가 슬러시를, 아, 그럴 거면 그냥 얼음을 그냥 와그작 씹어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엄마한테 혼날 만한 사연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저당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왔는데 저당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혈당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차가운 거를 이렇게 연달아서 세 개나 드시게 되면은 위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라미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얼음 가득 들은 찬물을 얼굴에 끼얹는다고 생각해서 약간 어떨 것 같아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위가 딱 그거예요. 아이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렸는데 얼음물을 갖다 누가 또 퍼부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물론 라미님이 이렇게 잔소리 들으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도영의 쉼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1097님의 자랑 같은 사연이었고요. 부럽습니다. 아 진짜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뭐 미고랭 먹다 수영하고 쇼핑하다 맥주 먹고 바다멍 즐기다 자고 사실 저의 꿈이 이렇거든요. 저 진짜 다시 태어나면 재벌 3세로 태어나고 싶어요. 2세는 뭔가 책임질 게 있을 것 같은데 3세는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10대 20대 때 정말 남의 눈치 안 보고 막 살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그 재력으로 막 기부하면서 사회적으로 칭찬받으면서 훈훈하게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에 아, 딱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미고랭 먹다 수영하려면 일단요 수영장 낼 돈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쇼핑하다 맥주 먹으려면은 일단 쇼핑할 돈 벌어야 되죠. 맥주 마실 돈 벌어야 되죠. 우리 현생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한 나중에 또 휴가 받아서 이렇게 즐거운 휴가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2주 동안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행복한 추억을 버티면서 네, 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

이어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엄청난 스토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한 후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149번님께서 주말이면 보통 오전 11시가 넘어야 일어나요. 낮엔 힘없이 누워만 있다가 희한하게 밤만 되면 활발해지더라고요. 전 확신의 올빼미인가 봐요. 폴킴님은 주말에도 아침형 인간으로 지내시나요? 주말에는 정말 늦잠 자야지, 늦잠 자야지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약간 아, 토요일이다 하고 눈이 팍 떠지더라고요. 네, 뭔가 평일에 못했던 거를 주말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전시를 보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근교로 갔다 올 수도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렇다고 막상 또 눈이 떠진다고 해서 가지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가야지 생각

생각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월요일 아침. 뭐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네. 두환님께서 아내의 생일입니다. 선물을 콕 집어서 금반지 하나 사달라고 하네요. 모델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놨더라고요.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인데 그래도 결혼 20주년이니 안 해줄 수 없겠죠. 조용히 비상금 꺼내러 갑니다. 그래도 두환님 금값이 좀 떨어졌어요. 한창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금을 사놔야 되나? 금을 쟁여놔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금값이 떨어졌다는 기사를 제가

거니까 원하는 걸로 예쁘게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기념일 축하드려요. 1530님께서 남친한테 차인 지 일주일 됐어요. 어머. 즉흥적으로 혼자 제주도 왔습니다. 점심에 고사리 해장국 먹었고요. 저녁엔 동문시장 가서 고등어회 클리어할 예정. 내가 남친이 없지 입맛이 없냐? 그럼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있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거는 뭐 솔직하게 뭐 둘이 먹어도 맛있지만 혼자 먹어도 맛있거든요. 네. 나의 미각은 살아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오호. 이렇게 혼자서 떠나는 여행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윤하의 오디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성함 폴폴 털어버리고 방학 동안 힘내서 용돈 벌어볼게요. 김찬우 학생 될 사람이네. 맞아요.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당연히 처음부터 반말하면은. 근데 어차피 아르바이트란 게 잠깐 나 돈 벌려고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감정 치우치지 말고 그냥 내가 간 목적만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멋있어. 스트레스 푸시라고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밀떡 조아님께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배달 앱 후기입니다.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왔습니다. 5747님께서 KBS 라디오를 고정으로 들은 지 8년 정도 됐습니다. 간혹 DJ들이 바뀌면 익숙하지 않아서 한동안은 다른 채널에 기웃기웃거리다가 금방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이번에도 아 익숙해지려면 좀 걸리겠구나 하고 걱정했는데 처음으로 바로 스며들어 버렸네요.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폴디 화이팅! 8년 동안 우리 또 KBS 라디오를 들어주고 계시는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니까요. 저도 처음에 좀 긴장하고 나서 이 뒤로는 물론 미숙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너무 즐거워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고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완벽하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5747님 그 완벽한 저를 만날 때까지 어디 가시면

최준 형님, 혜준이 형이랑 정승환 군이랑 같이 저희가 회동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음악 틀어주는 곳에 있었는데 이분들의 음악이 나와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Wednesday Off의 Dreaming Tennessee라는 노래인데 이 Wednesday Off라는 밴드가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제주도 사람인 건지 저도 좀 아직 정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인데 해외

투어를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제주도에서만 계시는데 서울도 아니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제 또 너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활동이 투어랑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도 이런 거 소개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를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컨트리 블루스, 컨트리 같은 약간 그러니까 웨스턴 스타일의 음악을 하시는 밴드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하고 있는 옷차림이라든지 혹은 그 앨범 자켓 사진들 보면은 그 무드가 너무너무 드러나고 이 작은 소품들 하나하나까지 정말 신경 써서 입은 게 너무 느껴져서 아, 이 밴드 진짜 찐이다.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약간 그런 거 있죠. 나만 아는 보물 같은 아티스트를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네. 이분들 제 생각에 조만간

스테이 오프 혹시 우리 KBS 쿨 FM 듣고 있으면요. 우리 가을광장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면 내 너튜브에 한번 나와줘요. 나중에 진짜 혹시라도 시간 되면은 너무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한테 너무 궁금한 게 내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 되시면 뭐 영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음악을 듣는데 훨씬 더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Wednesday of Dreaming Tennessee.

0: 박혜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 여러분이 손 번쩍 들고 남겨주신 신청곡과 함께할 거예요. 주말 핸즈업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0: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얹어서 보내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도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들으면 바로 피식하고 웃음이 날 것 같은 그런 쉬운 문제들이에요. 듣다가 정답 보내시고 선물 받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김윤지님께서 친구가 블루베리를 잔뜩 줬는데요. 엄청 새콤해서 자연스럽게 윙크가 드네요. 몸에 좋은 과일이니 샐러드, 그릭 요거트, 빵 위에 뿌려서 많이 섭취 중입니다. 트와이스의 라이키 신청합니다. 오호, 그 이제 친구들에게 어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블루베리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으면 바로 윙크, 윙크 하면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내 나이가 이런 걸, 내가 이런 나이가 돼버린 걸 어떡해. 나 이렇게, 나 아저씨야, 이제. 어떡해. 근데 솔직히

9854님께서 폴킴님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꼭 틀어주세요. 말리를 소다팝. 진짜 한번 듣고 올게요.

너무 좋아요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부부들 보면요, 너무너무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핸즈업 퀴즈 타임. 트라잉글은 영화 와일드싱에 등장하는 3인조 혼성 그룹의 이름인데요. 그렇다면 트라이앵글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아, 노래를 이렇게 꼰다고요? 어호, 오케이. 1번 이상형, 2번 노력형, 3번 동네형, 4번 삼각형.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샷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다섯 분께 밀크푸딩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솔직히 너무 쉽죠?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뭐예요? 트라이앵글. 자, 2193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트라이앵글의

이종표님께서 거실에 뒹굴뒹굴 누워있어요.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이 노래 듣고 싶네요. 쿨의 도시의 바캉스. 아,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 그게 도시의 바캉스죠. 들어볼게요.

트라이앵글의 Love Is 그리고 쿨의 도시의 바캉스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트라이앵글의 우리말을 맞히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4번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래요. 트라이앵글 이거 삼각형이죠.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확인해주세요. 이번 퀴즈 놓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핸즈업 퀴즈 4부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1266번님께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꼭 받아가세요. 2554번님께서 매주 주말마다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요. 이번 주는 여친이 가족여행을 가서 못 만났어요. 벌써 보고 싶네요. 나 홀로 주말 가관과 함께합니다.

0223번님께서 라이즈의 소울 신청해요. 저희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때 라이즈 왔을 때도 저희 노래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각적 에어컨 그 잡채예요. 제발 진짜 딱 한 번만 틀어주세요. 023번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진짜 딱 한 번만 틀 거예요. 네, 딱

한 번 더 갈게요. 2AM의 창민님은 가을광장의 DJ 출신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가을광장 DJ 선배님이 아닌 분은 누구일까요? 어? 나도 이거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1번 이수지, 2번 정은지, 3번 이은지, 4번 송혜나. 다섯 분 추첨해서 밀크푸딩 드릴게요. 정답은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AM의 어떡하죠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가요광장 DJ 선배님이 아닌 분을 맞춰달라고 여쭤봤어요. 정답은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다 복날에도 가마치 통다
1: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나렌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일요일에 함께한 폴킴의 가요광장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폴짝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노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꼭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끝곡으로는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횡성에서 새마을까지 정체입니다. 경계권에서는 여주에서 호법분기점 사이 16km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바람 부근에는 추돌사고 처리하면서 1차로 통행 어려운데요. 서평택 분기점부터 여파 받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평 부근에 사고 나서 4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대소 분기점부터

좀 보는 날이니까 드디어 햇볕 좀 쐬는 날이니까 일요일인데 아, 좀 충전해야 되는 날인데 우리 또 일하고 계신 귀빈이들 있을까요? 좀 쉬어야 되는데요. 저는 일요일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때는 막차 타고 클럽 갔다가 첫차 타고 집 오던 게 국룰이었죠. 그때 클럽에서 페이드 레 그란드의 Put Your Hands Up For Detroit만 나오면 다 같이 환호하며 뛰어놀았던 기억. 이 노래만 들어도 2008, 2009년 그 시절 서울의 밤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가수가 페데르 그랑이라고 합니다. 와우, 이 노래가 엄청 신나는 그런 노래인가 봐요. 약간 뭔가 약간 환호하면서 뛰어놀 수밖에 없는 사람 심장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치 오보님이요. 전 서울 살면서도 산책 엄청 하거든요. 가끔 서울이 정없다, 메말랐다, 차갑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좀 서운합니다. 산책 스팟들 돌아다니면 이쁘고 따뜻한 것들 많이 보거든요. 요즘 제 산책 메이트 오메가X의 데이제로 들으면 제 산책 리듬이랑 잘 맞아서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산책할 때 그 약간 리듬 타기 좋은 너무 빠르지도 않으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너무 느리지도 않으면서 우울하지 않으면서 약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 아치오보님이 신청해주신 오메가X의 데이제로 기대되는데요.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JK킴님이 신청해주신 페데르 그랑의 Put Your Hands Up For Detroit. 아치오보님이 신청해주신 오메가X의 Day Zero.

얽힌 추억들 들어볼게요. 뷰 맛집님이요. 남산이요. 남산 돈가스 먹고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촬영지였던 삼순이 계단에서 사진도 찍고 멋진 서울 남산타워 야경을 만끽할 거예요. 데이트 코스로 딱이죠. 사랑의 자물쇠도 걸어야죠. 내 이름은 김삼순 OST인 클래지콰이의 She Is 신청합니다. 저한테도요. 인생 드라마가 내 이름은 김삼순이에요. 내 이름은 김삼순 그리고 커피 프린스. 그만의 약간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드라마 참 좋아하는데 저는 과연 누구랑 사랑의 자물쇠를 잠글까요? 고수 3057님이요. 2000년 시골 촌놈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걸리는 걸 멀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은 20분만 걸려도 엄청 멀다고 느끼는데 말이죠. 버스커버스커의 서울 사람들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패트리샤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서울 사람들은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걸리는 거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경기도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경기도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치 저처럼요. 저도 맨날 수원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씩 막 통학하고 뭐 학원 다니고 했어가지고 진짜 먼 거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까 느낀 게 이제는 한 30분 안으로 모든 곳에 도착하고 싶어요. 안 그럼 좀 멀게 느껴지기는 해요. 아마 그거 멀다고 안 한 사람 분명히 경기도 사람일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님이요. 어릴 때 홍대 인디밴드를 참 좋아했어요. 2004년 무렵 자우림의 팬이었던 저는 당시 자우림의 홍대 클럽 콘서트에 게스트로 나온 밴드의 공연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죠. 그 밴드가 바로 베베였답니다. 그래서 베베의 노래를 들으면 신촌 홍대의 클럽에서 헤드뱅잉하던 그 느낌이 생각나요. 서울 하면 생각나는 곡 베베의 그녀의 그입니다 하면서 베베의 그녀의 그를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각자 서울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나요? 저는 나이에 안 맞게도요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이 생각나요. 뭔가

있고요. 그럼 평범한 서울의 오후와 가장 잘 어울리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을 신청곡으로 보냅니다.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 어떤 공원이 최애세요 여러분? 서울의 어떤 공원? 아무래도 가장 많이들 좋아하시는 공원은 한강공원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그냥 작은 공원, 사람들 많이 없고 그냥 벤치 하나 딱 놓여져 있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원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노래 들으면서 공원 이렇게 그냥 걷는 거, 그리고 우리 강아지랑 산책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피 라디오 드라이빈 뮤직 세 번째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다음 주는 우리 휴가 시즌이잖아요. 아, 휴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휴가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이 있죠. 해운대, 부산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부산에 뭐 여러 가지 명소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해운대도 있고요. 저는 부산 자주 가는데요. 최근에는 해보러 갔던 것 같아요. 예, 부산에 해보러도 저는 가끔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이야기와 신청곡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 지금 가비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예이! 저희 내리기 전에 서울에 대한 퀴즈 하나만 풀고 갈게요. 퀴즈 매니저! 서울 시민들의 대표 힐링 스팟인 이곳은 산책도 하고 러닝도 하고 날씨 좋은 날엔 돗자리 펴고 치킨에 라면까지 즐기는 곳입니다. 망원 땡땡공원, 여의도 땡땡공원, 반포 땡땡공원까지 서울의 대표 나들이 명소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줄리엔강, 2번 미시시피강, 3번 한강, 4번 송강, 5번 유프라테스강. 어렵다. 어떻게 헷갈려요. 정답 잘 모르시겠지만 열심히 유추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숙취해소제 보내드릴게요. 정답은 3부에서 발표할게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제헌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10km 정체고요. 여주에서 이천까지 13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양재북은 짧게 주춤하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에서 내린천휴게소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춘천분기점 부근 3km 정도 서행하고요. 이어서 설악에서 화도까지 14km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0: 그리고의 여름아 부탁해 였습니다. 조금 전 나간 퀴즈 네 있었죠. 땡땡공원, 여의도 땡땡공원, 반포 땡땡공원, 서울의 대표나들이 어려웠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1번 줄리엔강도 아니고 2번 미시시피강도 아니고 3번 한강이었습니다. 아 읽으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네 웃음 참느라 혼났어요. 어떻게 줄리엔강 씨가 먼저 나오고 유프라테스강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답은 3번 한강이었고요. 정답 맞춰주신 10분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잠시 후엔 댄서 와쿤 씨와 함께하는 미련한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떠난 사연들, 미련 뚝뚝 떨어지는 사연들 일요일에 다 털어드립니다. 읽히지 못해 한맺힌 이야기들, 미련한 사연.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댄서지만 슈퍼라디오에서는 리액션, 코멘트의 장인, 댄스크루 커밍아웃의 수장 와쿤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저 또 왔어요. 폭발했다 해서 또 폭발을 하려고 또 왔어요.

0: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좋다. 그렇죠? 목소리로만
1: 더 보면은 좀 힘들 수 있다.
0: 더 보면은 조금 깰 수도 있어.
1: 아 근데 저도 그렇고 와쿤 씨도 그렇고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평소에 못 맞아. 듣는 이유는요. 이 외모가 너무 강렬해서인 것 같아요.
0: 모션도 좀 세고.
1: 모션이 좀 세고.
0: 모션이 되게 많아. 많이 뻗고.
1: 목소리에 집중을 못해요.
0: 어 맞아.
1: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에 들었을 때 아 이 사람 목소리가 괜찮았구나라는.
0: 맞아요. 맞아요.

0: 보아의 밀키웨이 듣고 오셨습니다. 밀키웨이 왜 좋아하시죠, 와쿤 씨?
1: 이것도 저희 친구들이랑 늘 하는 말인데요.
0: 네.
1: 그 밀키웨이라는 말이
0: 네.
1: 그 제가 어렸을 때 보아 씨의 팬이었어요.
0: 네.
1: 근데 그 밀키웨이라는 곡이 있어요. 방금 들었던 노래처럼. 근데
0: 네.
1: 그거를 저희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음식은 밀키웨이다 이렇게. 근데 그 밀키웨이라는 뜻을 직역을 해보면 그 밀크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은하수라는 뜻이거든요.
0: 아, 약간 유제품이 좀 들어간 음식 먹었을 때 밀키한 부드러운 음식 먹었을 때 와, 이 음식 밀키웨이
1: 한 세 번 정도 반복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가 없어.
0: 그쵸?
1: 이 음식은 밀키웨이다 이렇게. 마라탕에 땅콩 소스 많이 들어간 거 밀키하잖아. 우리는 밀키웨이라고 하는데 너무 웃긴 거는 그게 은하수라는 뜻이라는 게.
0: 그러니까요.
1: 너무 무식한가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0: 아니요. 밀키하다라는 말이 뭔가 약간 귀엽고 좋아서 계속 쓰시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전 좋습니다. 근데
1: 맞아요.
0: 그 저는 뭐 약간 유제품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1: 전혀?
0: 마라탕에 땅콩 소스 많이 들어갔을 때 밀키웨이. 네, 여러분. 네.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럼 저희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 와쿤 씨와 함께 미련한 사연 한번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먼저 읽어주실래요?
1: 네, 0588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집에만 오면 제 물건을 마음대로

0: 그게 가격에 따라 다른데 굉장히 싼 물건들이면은 그냥 집에 방치하고 네. 비싼 물건이나 네. 비싼 물건이다 이러면 전 바로 환불해요.
1: 바로 환불하시는구나. 네.
0: 너무 비싸면.
1: 너무 비싸면 그렇게 막 해야죠.
0: 기계. 기계다. 막 너무 근데 순간적으로 산 거야. 예를 들어 옛날로 치면 뭐 MP3 이런 거.
1: MP3. 너무,
0: 네, MP3.
1: MP3.
0: 네. 확 사버리고 이러면은 저는 그냥 환불을 하는 것 같아요.
1: 스트레스 받을 때는 사실 돈 쓰는 게 좀 가장
0: 최고긴 하죠. 금융치료가.
1: 그쵸.
0: 네, 그게 좋죠.
1: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산다라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행위에서 엄청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어떻게 스트레스 보통 푸세요?
0: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옷을 엄청 사요.
1: 옷 진짜 많으시잖아요.
0: 네, 옷을 엄청 사고 네. 근데 이제 비싼 옷이면 환불을 하는데 웬만한 건 다 집에 두고 언젠가 또 입더라고요.
1: 네, 맞아 전, 맞아.
0: 근데 저 이 마음을 너무 그 공감을 해서 네. 옷을 사고 집에 이거는 늘 있는 일이라 저한테.
1: 그렇죠. 네. 늘 있는 일이라 공감이 가는 사실 사연입니다. 최학균 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2: 퇴근하고 종로3가에서 전철을 타고 수원까지 가는데 옆자리 아주머니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서 얼마나 곤하게 잤는지 내리려고 보니까 제가 침을 흘려서 아주머니 어깨가 흠뻑 젖었더라고요.
1: 아이고.
2: 마침 아주머니도 자고 있어서 모른 척 그냥 내렸는데 7월 2일 저녁 7시에 전철 세 번째 칸 타고 가신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1: 이거는 아주머니가 영문을 모르고 어깨가 젖으셨을 것 같은데?
0: 눈을 뜨고 되게 기묘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전철 안에서 비가 내렸나? 이 정도.
1: 왜 여기만 비가 내렸지? 기묘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0: 너무 단잔다 하셨나 보다.
1: 너무. 근데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왜? 저는 좀 많은데 새벽 연습하고 전철 타고 집에 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발작처럼.
0: 그쵸, 갑자기 발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놀라잖아요.
1: 네. 그런 적 되게 많고 지하철에서 잠든 적도 되게 많고. 근데 어깨 기대서 잠들었다 이런 적은 없기는 하거든요.
0: 저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1: 엄청 피곤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을 다시 만날 일은 거의 없겠죠.
0: 그쵸.
1: 그리고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0: 잔사하실래요. 죄송해요. 근데 이 마음이 예쁜 마음이다. 프리티하트.
1: 프리티하트.
0: 프리티하트.
1: 프리티하트죠. 좀 미안 죄송하고 또 그렇게 된 마음에 좀 이렇게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마 만날 일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마 또 피곤해서 그럴 수 있죠.
0: 맞아요. 네.
1: 요 김남민님이 남편이랑 마트를 갔는데요. 시식 코너에서 소고기를 너무나 맛있게 굽길래 나 하나 집어먹고 뒤에 남편한테도 한 입 줬어요. 그런데 얼떨결에 다른 남자가 받아먹은 거 있죠.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은 어디 있나 봤더니 자동차 파는데 자동차 용품 파는데 있는 거 있죠. 너무 창피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줬는데 다른 남자가 왜 받아먹어 그거.
0: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
1: 근데
0: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야.
1: 아니 한 번씩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쵸? 인사했는데 모르는 내가 아는
0: 사람일 때.
1: 모르는 사람일 때도 있고.
0: 맞아요.
1: 그리고 뭐 저 어떤 사연에서는

0: 서로 기억도 못하지 않아요?
1: 저도 거의? 솔직하게 몰라요.
0: 가비 생일이 10월이었나? 약간 이 정도로 저희는 되게 거기에
1: 오빠는 약간 1월쯤 아니었어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쵸? 네. 저는 11월이고 네. 1월쯤 야, 그쯤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0: 네. 근데 생일날도 모자라 12시를 어떻게 떼가고 기다려요.
1: 아니 세상이 바쁜데요. 네. 아니 저희가 정말 오래된 사이고 정말 친한데도 서로 집착하지 않는 게 있어요.
0: 삐지지도 않고.
1: 네, 그냥 뭐 그러려니.
0: 근데 이런 일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다 그럴 수 있다고 넘기고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건 삐지는 거.
1: 삐지는 게 힘들어.
0: 늦을 수 있고 그래. 뭐 그런 서운할 수 있어.
1: 서운할 수 있어.
0: 삐지면 좀 근데 그 좀 그래.
1: 아 근데 너 근데 생일 안 챙겨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어떻게 해줘야 돼?
0: 맞아 어떻게 해줘야
1: 어떻게
0: 돼?
1: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뭐 시간을 돌려줄까?
0: 시간을 재야 돼 이분은.

0: 사랑하지만 친구는 또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거고 이 일은 내
1: 확보를 해두는 거지 나의 일의 시간을
0: 그렇죠 혹시 몰라서
1: 잡히진 않았지만
0: 근데 뭐 이틀 전 하루 전 이거는 사실 가능하잖아요.
1: 그럼요,
0: 우리가.
1: 그럼요, 완전.
0: 그래서 번개로 만나는 게 많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냥 직장인이시다 하면은 왜 그렇게 해줘?
1: 그렇죠. 잠수 타는 거잖아, 거의 그렇죠.
0: 그렇죠.
1: 전화도 이거는, 안 받는 게.
0: 네, 전화도 안 받으면 왜 그렇게 해가 맞죠. 아마 프리랜서라면은 이런 사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도 정하기는 해야지. 그쵸?
1: 맞아, 정하기는 해야죠.
0: 그렇습니다. 5514님이요. 13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간만에 고향 친구들끼리 모임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모임에서 바로 청첩장을 꺼내네요. 뭐 예상은 했지만 꼭 좀 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라고. 이거 어떤 부분에서 기분 나쁜지 혹시 와쿤 씨는 아시는지요?
1: 아, 뭐가 문제냐면 바로 꺼내는 거. 청첩장을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속보에게 바로 꺼내는 거. 그게 문제점 중 문제점.
0: 아 그러면 바로 안 꺼내고 좀 뜸들이다.

0: 맞추는 게 아니라 네. 1인 2역을 1인 하신다. 2역.
1: 마라탕? 아, 이것도 아니야. 치킨? 어, 어제 먹었어. 아, 다 싫어. 와, 그럼 이제 그러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네. 그럼 이제 뭐 먹을까? 그럼 이제 그 여자친구가 고민을 하겠죠.
0: 1인 2역을 하시고?
1: 저는 1인 2역 할 것 같아요. 당해봐라. 거의 뭐든. 아~ 어,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0: 어, 그러면은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라고 먼저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라고 대답을 하면 네. 이렇게 혼자 1인 2역을 시작한다는 거죠. 네. 되게 당황하긴 하겠다.
1: 그렇죠. 그리고 거울 치료잖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러면 안 되겠다. 이런

0: 그거는 저도 근데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그 진짜 내 마음 모르겠어서. 아 근데 진짜 맞지? 미안해. 너를 화나게 할 생각은 없어.
1: 없어. 진짜 내 마음 모르겠어서.
0: 내 마음 모르겠어서. 그냥 시켜줘 아무거나.
1: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앞에 그냥 모르겠어 나도.
0: 근데 약간. 저희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막 시켜서 치킨이 오던 마라탕이 오던 뭐 헤비한 게 오던 다 잘 먹어요 저희는.
1: 맞습니다.
0: 그 순간에 모르겠어서.
1: 그 순간을 모르겠는 때가 많죠. 그때 그냥 남자친구가 내 마음을 맞춰봐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0: 맞아요.
1: 네. 6519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0: 네. 부장님이 자기는 커피 한 잔을 다 못 마신다고 매번 제 커피를 따라 드세요.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요?
1: 아, 잠깐만.
0: 오 대박 아니에요?
1: 아 잠깐만 그러니까 부장님이 나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 이거 한 잔을 다 못 마셔. 잠깐 이거 조금만 따라줘. 어차피 나 못 먹잖아. 에. 하면서 이제 따라 드시는 거잖아요. 허, 진짜 왜 그렇게 부장님 와. 잠깐 부장님 포인트 정리도 자꾸만 그렇게 혼자서 하시고 왜 그렇게 하세요?
0: 이거는 감히 입에 담기 민망한 뭐 어떻게 재밌게 풀지도 못하겠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라. 커피 한 잔, 제 커피를 이렇게 따라.
1: 한 반잔 따르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부장님, 저는 한 잔 다 마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0: 그렇게도 말 못하지 않을까? 전 너무 그냥 당황스러워.

0: 계속.
1: 계속.
0: 저도 다 못 먹어요 라고 그냥 예의상 했던 말이 아, 이 사람은 다 못 먹는 사람이라고. 그게, 아, 진짜 이거 어렵다. 아니, 그렇다고 부장님한테, 부장님, 그, 저 오늘은 하나 다 먹고 싶어서.
1: 오늘은 부장님 거 그렇게 말도 못하잖아. 그쵸?
0: 부장님 저 오늘은 하나 다 먹고 싶어서 부장님 거 하나 샀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떨까?
1: 아니면 결심으로 얘기...

0: 에어.
1: 저 결심했어요. 결심화법으로 간다.
0: 결심화법.
1: 재밌다.
0: 이거는 부장님이 따라보시면 제가 그 결심을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꼭 이뤄야 돼서 못 따라주세요 이제.
1: 아 잠깐 그 PD님 이 결심화법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회사를 잘 안 다녀봤기 때문에 부장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PD님은 좀 아실 수 있으니까
0: 결심화법.
1: 결심화법을 한번 써보. 부장님 저 결심했어요. 오늘은 커피 하나 다 마시기로요.
0: 근데 그냥 결심한 게 아니라 저 진짜 했어요 결심을.
1: 결심을 꼭 이뤄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럼 진짜 이상하게 보시긴 하겠다 그렇죠?
0: 진지하게.
1: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4993님이요. 결혼 2년 차인데 최근에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근데 아빠가 맨날 밥 먹자고 연락 오고 등산 가자고 연락하시네요. 어떻게 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아이고.

0: 아빠와 함께 가는 건더안 되는 일이죠.
1: 맞아,
0: 힘든
1: 맞아.
0: 일이죠.
1: 아빠가 자꾸만 연락하는 거는 그냥 막 좋아서 하는 거기는 한데. 글쎄요. 아, 좀 그냥 완곡하게 거절을 해야지, 아빠인데.
0: 그쵸. 네,
1: 완곡하게. 그리고 또 4993님이 거절하는 게 맞죠.
0: 2년 차를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켜야 돼요, 아버님한테.
1: 어, 어떻게?
0: 아직 2년 차밖에 안 됐다.
1: 에.
0: 완전 2년 차.
1: 2년 차.
0: 계절이 딱 8번밖에 안 바뀌었다, 아빠.

0: 비통한데요?
1: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일수록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좀 더 편하게.
0: 편하게
1: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0: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피디님이 아니라고.
0: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하다. 농담만 진담반.
1: 아, 빈손으로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유쾌하겠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
0: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 완전 MTN즈.
0: 저는 근데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이렇게 일단 물어보고. 농담이죠? 이렇게.
1: 아, 농담이세요? 진담이세요? 이렇게.
0: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농담이다.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쇼리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앞 시간보다는 정체 조금씩 풀려가지만 여전히 상행선 흐름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횡성휴게소에서 새말까지 6km 어렵고요. 여주에서 이천까지 11km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양지북은 짧게 주춤하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도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내린천휴게소에서 상남 3터널까지 7km 정체인데요. 설악에서 화도까지는 14km,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도 어렵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양양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길게 답답합니다. 참고해서 10시간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일요일 미스터라디오에 잘 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미라클이라면 오늘 미라 완료 오미완. 그리고 이번 주는 칠미완 주간으로 잘 달려왔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오미완 완료한 미라클들은 소리 질러.
0: 어렵지 않지만

0: 자, 과연 누가 됐을까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일요일 오후에도 미라와 함께해 주시는 미라클들은 누가 계신가요?
0: 하선영님, 정미수님, 양현정님, 6957님, 2281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죠.
1: 자, 우리는요 광고 살짝 듣고요. 짜장라면 퀴즈로 돌아옵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 어머니 그 콩이 아니고 어? 휴대전화에 콩 어플을 깔고 89.1 미스터라디오 들으라는 거 아니오? 누구냐 그 윤정수 남창이가 떠드는 거 있잖여. 어머니도 들어봐 재밌어.

0: 일요일 깜짝 퀴즈.
1: 일요일엔 내가 짜장면 요리사.
0: 자, 청취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짜장라면 퀴즈 문제 듣고 정답 보내주시면 10분 뽑아서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 보내드립니다. 청취야, 김청취 어딨어? 아빠 왔어. 청취야,
2: 야야 진정하라오. 동무가 말로만 듣던 코드네임 891 윤 부장 맞네?
3: 나 길게 말 안 한다. 당장 우리 청취 데려와.
2: 근데 욱하니? 이 방송 저 방송 너도 나도 눈에 불을 켜고 청취를 찾고 있지 않네? 쉽지 않을 거라오. 02-2056 이거 네 딸 청취 전화 아니니?
3: 잘한다.
2: 내래 웃기니?
3: 여보세요. 청춘이? 청춘아, 아빠 왔다. 네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미스터 라디오로 가자. 아빠랑 미라 듣자. 청춘아,
2: 네, 요즘 화제의 드라마 김부장에서 딸 김민지를 찾아다니는 김부장이 있다면 미라에는 청취율을 애타게 찾는 윤부장과 남부장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압도적인 청취율 우리 미스터라디오가 꼭 찾아오길 바라보면서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윤정수 씨께서 문제 주시겠습니다.
0: 요즘 드라마

0: 일요일엔 내가
1: 짜장라면 요리사. 자, 첫 번째 짜장라면 퀴즈 정답입니다. 드라마 김부장에서 주인공 김부장 역할을 맡은 남자 배우는 정답은 1번 소간제 소지섭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
2: 6065님, 주말에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제일 더운 시간대에 나와서 야외에서 일하다가 이제야 퇴근합니다. 고생 많았다고 응원 메시지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너무 힘들죠?
2: 그렇죠.
1: 예. 밖에서 일하는

0: 진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일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DJ 추천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전에 미라클의 문자부터 만나볼 건데요. 자, 우리 강기범님께서, 저는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데요. 사람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미라 들으면서 웃는 걸로 다 풉니다. 감사해요 미라. 오미완 포에버! 라고 해주셨습니다.
2: 특히나 그 사람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사람으로 또 치유할 수 있고 복불복 혹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또 나랑 조금 말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것이 안 맞아서 그런 서로의 오해가 생긴다. 그 정도로 넓게 생각하면 좀 견딜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 그렇게 촘촘히 우리가 꺼내면서 살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1: 강기범님. 예. 예.
2: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럭저럭

0: 좀 장구경 느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시장 구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시장 구경이요?
0: 네.
1: 아, 괜찮네요. 예. 저는 사실 속으로 약간 된장 구경으로.
0: 아, 된장 구경?
1: 예. 예. 된장 구경.
0: 나가서 시장 구경하라고.
1: 아, 시장 예. 구경하라고. 예. 예. 자, 그렇습니다. 홍콩의 유클레 그 당시에 장 구경, 유덕화, 예? 뭐
0: 네.
1: 뭐 너무 많은 분들이
0: 곽부성.
1: 예.
0: 곽부성 씨는 제가 직접 봤고요.
1: 그리고 또 이분 누구죠?
0: 예.
1: 주윤발 씨.
0: 주윤발 씨. 여명.
1: 여명. 그 여명이 조금 더 뒤쪽이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 또 주윤발, 장국영 씨가 또 그 뭐예요? 제일 유명한 영화.
0: 저 천생연분이요.
1: 영웅본색.
0: 아, 영웅본색.
1: 천생연분은 예,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0: 예, 영웅본색이요.
1: 영웅본색 맞아요. 예, 영웅본색에서 그다음에 형 동생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0: 그다음에 그 무슨 또 이렇게
1: 아비정전.
0: 아비정전.
1: 춤추는 거.
0: 네. 예. 아, 뭐 히트곡.
1: 아비정전.
0: 히트작, 진짜 뭐, 아
1: 중경상님에도 나왔었죠.
0: 중경상님.
1: 중경상님은 양조희 씨인가? 아무튼
0: 너무 예. 오래됐어요.
1: 아이, 뭐, 아이, 뭐 아무튼 뭐. 장국영 씨는 우리의 또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죠.
0: 그렇죠.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중경사님은 양조희 씨네요. 예.
0: 양조희.
1: 예. 제가 헷갈렸어요. 금성무 씨랑.
0: 네. 금성무.
1: 예.
0: 아, 중국 그 홍콩.
1: 예.
0: 그 배우들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죠.
1: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래 좀 제대로 들어보시죠.
0: 다 끝난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이제 들어야지 우리가 말하는 듣지 못했잖아요.
0: 알았어요.
1: 예. 윤정수 씨가 추천합니다. 장국영의 투유.

0: 에이티즈. 조금 더 전에 에이티즈가 나왔죠. 에이티즈가 요즘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많습니다. 빌보드 200 차트에서 2주 연속 또 차트인을 하고 1위를 와우. 하고 예 아주 뭐 인기가 많습니다.
1: 벌써 떴네 또 그럼?
0: 아 그럼요. 예. 와우. 우리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만난 적이 있었었는데
1: 왜? 예? 네가 왜?
0: 제가 또 그 아이돌 프로그램 제가 또 MC를 봤었잖아요.
1: 네.
0: 그때 이때 나왔던 그때 딱 신인으로 나왔던 에이티즈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그 에이티즈가 진짜 신인이었었거든요.
1: 아.
0: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유 뭐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이런 가수가 됐네요. 그리고 요즘에 그 멤버 중에 산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1: 네.
0: 그 친구가 이렇게 춤추는 그 모습을 챌린지로 이렇게 좀 많이 도전하더라고요. 그게 좀 요즘에 인기가 있어요. 우리 윤정수 씨가 저는 이 춤을 췄으면 참 좋겠다라는 챌린지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예. 어렵지 않아요. 한번 꼭.
1: 쉴게요.
0: 아니, 아니야. 쉬지 마시고 한번. 형, 어렵지 않아요. 나 같이 한번 나중에 제가 뒤에 백업 댄서로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쳐요.
1: 그래.
0: 우리, 아니, 미스터 라디오 SNS도 좀 이제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해서 좀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정수영님.
1: 네.
0: 다음 주에 예. 산 챌린지 한번 가능합니까? 원래부터가

0: 여자친구 생일이거든요. 조만간 서로의 부모님께도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미라 듣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시겠네요. 미라 듣고 계신 거 보니까. 이게 미라 들으면 아시죠? 결혼 뭐 다 됩니다. 결혼 뭐 임신 출산 뭐 모든 게 연애 뭐 다 됩니다. 여러분들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872님 곧 결혼 소식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는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0: 그래요.
1: 저는 조금 힘들어요. 이제 좀 선물을 꽤 몇 개 사줬다 보니까 네. 어떤 거 사주면 또 기분 좋아할까? 그게
0: 고민하는 게.
1: 아, 고...

0: 힘든 건지 고민이라는 자체가 행복한 고민이란 말이 있지만 고민이라는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사실 어려우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자라시길 바래요.
1: 그래요.
0: 남창희 씨는 아내분 선물 할 때 고민 안 합니까?
1: 요즘은 안 합니다.
0: 안 할 거니까요?
1: 아니요.
0: 잡은 물고기 뭐 그겁니까?
1: 아니요.
0: 그럼
1: 요즘에는 이제 서로 합의를 봐서
0: 합의를
1: 예
0: 이미 합의를 본다는 자체가 고민이 심하게 들어갔다.
1: 저는 합의를 봐서 네. 원하는 물건을 네.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따로 이제 그냥 기념하는 선물 같은 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이제 사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닌 거 예 진짜 필요한 물건을 꼭 사주고 그리고 따르게 또 준비를 해서 예 그렇게 주곤 하죠.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0: 혼자 우긴 것 같은데?
1: 네?
0: 혼자 우기신 것 같은데?
1: 모르게요.
0: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1: 아 아닙니다.
0: 아닙니까?
1: 예 그런 거 아니고 서로 그렇게 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잘 알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진의 신호등 미라클 김도영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0: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힙.

0: 음악 듣기 좋은 썬데이 오후 미라가 책임집니다.
1: 썬데이 쇼미더 뮤직.
0: 자, 썬데이 쇼미더 뮤직 화요일 코너입니다. 쇼미더 뮤직으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신청곡 더 들려드리는데요. 이번 주 주제가 나의 노래방 애창곡

0: 자, 좋습니다. 다음 또 신청곡은요, 7614님께서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신청합니다. 제 애창곡 부동의 일입니다. 이 노래 부르면서 폼 엄청 잡았죠.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샤워하면서도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불러주었어 라고 했습니다.
1: 네.
0: 야다, 제 또 군대 또 후임입니다. 우리 전인혁 씨께서, 야다의 전인혁 씨께서 제 후임인데.
1: 그렇습니다.
0: 저한테 기타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형 저 기타 좀 가르쳐 주세요. 6개월 동안 기타를 줬어요. 기타를 제가 잘 배웠거든요. 차태현 씨랑 또 그리고 같이 또 아무따나 밴드 원래 멤버예요. 같이 하시잖아요. 아, 차태현 씨랑 그때 안 오셨던 그때는 소수정회로만 오셨고 전인혁 씨가 또 거기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고 참 착하고 좋은 형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남자답게,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자, 일요일 4부가 시작됐고요. 썬데이 쇼미더 뮤직 나의 노래 애창곡.
1: 네, 네, 나의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여러분들.
2: 네.
1: 신청곡 소개되신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2: 남창희 씨 애창곡.
1: 저의 애창곡이요. 혼자 네. 부를 때는, 고백.
2: 고백.
1: 정준희 씨 고백을 많이 불렀었고요.
2: 아하.
1: 그리고 둘이 부를 때는 이지훈 씨가 불렀던 인형.
2: 인형?
1: 예. 네. 이지훈 씨랑 임창정 씨랑 불렀던
2: 그.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신혜성 씨하고 임창정.
1: 원래는 신혜성 씨랑
2: 이지훈 씨가 불렀는데 임창정 씨 버전은 신혜성 씨랑 불렀어요.
1: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2: 예, 괜찮습니다.
1: 예, 인형 노래를 친구랑 많이 불렀었어요. 예, 그게 18번이었고 우리 윤종수 씨는 또 어떤 노래 부르십니까?
2: 저는 김민종 씨 노래를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1: 김민종 씨 노래. 예. 어떤 노래들을 좀 이렇게.
2: 뭐 김민종 씨 노래 부르는 거죠.
1: 너무 많아가지고.
2: 조금 비슷해요 김민종 씨 노래.
1: 기대요. 예.

0: 썬데이 쇼미더뮤직 이제 썬데이 라떼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제2회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에서 부산 다대포 VOS가 이 노래를 부르고 1등을 했습니다. 이 노래의

0: 1번 큰일이다.
1: 정말 별일이다.
0: 2번 별일이다. 다대포 VOS가 부르고 1등을 차지한 그 노래의 제목. 1번 큰일이다. 2번 별일이다.
2: 자, 정답 보내실 건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50원 긴가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추첨해서 카페라테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힌트 나갑니다.

0: 썬데이 라트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제2의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에서 부산 다대포 VOS가 이 노래를 부르고 미라클 가수왕이 됐습니다. 정답은 1번 큰일이다.
1: 정답 맞혀주신 분들 중에 카페라떼 받으실 당첨자 10분 명단은요 미스터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꼭 확인해주시고 저희는 광고 살짝 듣고 올게요.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을 향해 가면서 종일 이어지던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흐름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도 부근 짧게 막히고요. 덕소 산패에서 강일까지 3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유계소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2천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광교터널 부근과 둔대분기점에서 각각 3km씩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광명령 갓길에선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반대쪽 목감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차 있고요. 더 지나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답답합니다.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고급스러운 거였겠죠? 근데 뭘까? 뭐 왠지 실크? 아무튼 60년 된 원단인데 예쁘고 튼튼한 거, 이 옷이나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 뭘까요? 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거랑은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 체형에 가장 잘 맞게 만드실 테니까 이거 입고 나가시면 동창 모임이나 여기서 정말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강조하십시오. 내가 직접 만들었다. 친정엄마가 결혼할 때 함 속에 넣었던 원단을 60년 만에 주신 거다. 이 옷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시대니까요. 야, 멋집니다. 임미연 씨에게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익명 요청하신 분. 최근에 친해진 여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나 커피도 마시고 밥도 몇 번 먹었는데 개인 톡이 왔습니다. 너 세제랑 섬유유연제 뭐 써? 네 향기 너무 좋아. 단순히 세제 정보가 궁금한 걸까요? 아니면 호감의 표시일까요? 근데 저 왜 이렇게 설레죠? 여기서 중요 포인트,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고르셨어요? 저는 개인 톡 여기다가 한번 방점 찍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정보가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죠. 야, 너 섬유유연제 뭐 써? 야, 너 세제냐? 이거 뭐 무슨 향이야? 그러면 우린 알잖아요. 아, 이거 세제야. 이거 섬유유연제. 찾아서 보여주거나 링크 걸어주죠. 야, 여기서 사면 돼. 이거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싸. 근데 그게 아니고.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향은 즉시 느끼는 거라 궁금하면 즉시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누구한테 향 물어보는 개인톡 보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개인톡이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는 10년 전, 20년, 넌 어떻게 알아? 또래들한테도 이게, 아, 넌 옛날, 이게 아니라, 넌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저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 젊은 가수들이 예전 노래 부르죠? 호감이 두 가지 면에서 드는 거예요. 하나는 예전 정서를 아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노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예전 노래까지 다 찾아본 사람이야. 저는 거기서 벌써 제가 빗장을 딱 열고 그분을 제 마음 안에 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아, 이걸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는 없고 태진 씨 딸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굳이 같이 가서 따로따로 각자 방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신 거예요? 비누 세트 임태진 씨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딸 얘기가 오늘 많은데요. 중2 딸이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딸 앞에서 음식 먹는 걸 좀 참았거든요. 그렇죠.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줘야죠. 기본 매너죠. 4894. 아이 자는 거 확인한 후에 남편이랑 몰래 야식으로 족발 먹었는데 딸에게 딱 들켰어요. 어쩜 자기 몰래 먹을 수 있냐고 배신감 느낀다고 삐쳐서 지금까지 냉전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미안해, 딸. 사실 족발은 그렇게까지 치킨처럼 냄새가 막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이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냄새가, 아, 맞다. 배고프면 냄새가 더, 그거 확 느껴져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냥 배부를 땐 냄새가 안 나던 것도요. 배고프면 정말 예민해지기 때문에 후각도 모든 게 다 예민해지기 때문에 아, 앞으로는 야식은 집 밖에 나가서 족발집에 가서 살짝 드시고 오거나 오신 다음에는 이제 양치를 꼭 해주세요. 그게 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아닐까. 아, 나 이것 보내드리는 것도 우리가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4894 기장세트 보내드릴게요. 이거 딸 없을 때 이거 완전 범죄로 싹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소연 씨. 부모님 일 도와드리려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나왔어요. 막상 일하다 보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애들은 저녁 먹고 놀 텐데 저는 일하고 있으려니 왠지 울적해서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난 표정 할 거면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서운했어요. 어휴, 우리 소연 씨 같은 효녀가 어딨다고. 아유, 이런 휴일에 이렇게 또 그냥 그저 소연 씨 마음 풀어요. 뷰티 상품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효녀, 효녀. 더 아름다워져 소수빈 2779 신청곡.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 1641 신청곡.

0: 유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

댄스 음악의 전성기로 수많은 명곡이 탄생했고 1세대 아이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던 그 해 추억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꺼내봅니다.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응답하라 1997 그해 여름 작곡가 주영훈과 처음 호흡을 맞춘 이 노래로 엄정화는 댄스의 여왕, 한국의 마돈나라는 애칭까지 얻게 됩니다. 1997년 3집 후에의 타이틀곡 배반의 장미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던 대한민국 아이돌 1세대 대표 주자인 두 팀, 여러분도 흰 풍선 아니면 노란 풍선 손에 들고 열심히 응원을 하셨을까요? 두 곡이에요. H.O.T. 행복, 잭스키스 사나이 가는 길 폼생 폼사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5610 고등학생 딸내미 덥다고 얼굴이 벌겋게 익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샤워하러 가네요. 남편도 딱 똑같은 표정으로 물 마시고 샤워했는데요. 누가 부녀지가 아니랄까 봐 덥긴 진짜 더워요 요즘. 신청곡은 심연보 목욕이 좋아. 3부에서 뵐게요. 잠시만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현지를 나오면 한참 뒤에야 발송되는 느린 우체통. 시간은 좀 걸리지만 기다리는 시간까지 선물이 되기에 받는 기쁨은 더 커진다죠. 한 주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사연과 신청곡 지금 같이 열어볼까요? Sunset Music. 일요일 저녁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Sunset Music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먼저 8031, 도전하고픈 일이 있어 준비하기 시작한 지 2년째. 솔직히 지칠 때도 많지만 잘 한번 버텨볼게요. 인순이 열정 들려주세요. 조경희 씨. 고등학생 딸이 싸이 콘서트에 다녀오고 나서 계속 싸이 노래만 불러요. 내년에는 저도 꼭 가보렵니다. 싸이와 화사가 함께 부른 이제는 신청합니다.

0: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힘든데 날씨까지 이렇게 덥네요.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신청합니다. 1055 주말 내내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어요. 릴스 보다가 너튜브 보다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일요일 저녁. 내일부터는 정말 알차게 살려고요. 윤상 Back to the Real Life.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귀장 귀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0: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이승철 말리꽃.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위제로
9: 소화 불량 제로제로
10: 위제로
9: 과식계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2: 예!

단발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확실히 좀 밝은 톤의 머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오렌지색 예쁘긴 한데 근데 이게 너무 차분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시면 갈색인데 살짝 오렌지빛 나는 그런 갈색 있잖아요. 그 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노래 듣고 와서 볼륨 다이닝 오픈할게요. 강다니엘의 컬러.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9842님께서 2주 뒤에 소개팅이 잡혔어요. 나라 전골에 푹 빠져서 매일매일이 파티였는데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진 급바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세 번 먹을 거 한 번만 먹을 걸. 등록만 해놨던 헬스장도 요즘 꼬박꼬박 출석 중이에요. 3년 만에 하는 소개팅 응원해주세요. 식단 관리하면서 먹을 샐러드 주문합니다 해주셨네요. 2주면 아직 괜찮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샐러드 드시고 하면 정말 예뻐지실 거예요. 저희가 샐러드 쿠폰 보내드릴게요.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KK6524님 엄마보다 먼저 갱년기가 오는 것 같은 저희 아빠. 기분 전환하시라고 함께 베이킹 수업을 다녀왔어요. 블루베리 타르트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수업 몇 번 들어오다가 제

2PM의 우리 집 듣고 왔습니다. 5265님, 늘어지게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라고요.

지역으로 이사 가게 돼서 정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 오고 나서 15년 넘게 다닌 맛집인데 너무 아쉬워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거의 나의 루틴 속에 있는 나만의 집이었는데 없어지면 되게 기분이 좀 묘하고 되게 허전하죠. 선미님, 마지막 장사하는 날에는 사장님께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면은 엄청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선미님, 빨리 다른 분식집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빅마마의 하루만 더, 이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앉아가지고 카메라 이렇게 조종하는 듯이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포즈로 셀카를 찍으셨고, 그리고 약간 필름처럼 돼 있는 시퀀스 포토라고 하나요? 그게 들어있는데 원빈님이 약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로 필름이 나와 있고 되게 스티커 같으면서도 되게 예쁘다 이거. 그 필름 시퀀스 포토 대부분 보면은 그 빈티지 카메라 필름 정도로 딱 나오거든요. 네 컷? 뭐 요 정도?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얇게 길어요. 그리고 브로마이드가 아니라 뭐였더라? 접지 포스터. 접지 포스터에는 야외 멤버들이 어디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밤에. 거기서 잠깐 서서 포토를 찍었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은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앨범이 보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반짝반짝 빛나요. 그 잡지 겉표지처럼. 그리고 어떤 부분은 잡지 안쪽처럼 살짝 그런 재질로, 여러 재질로 표현을 하셨다. 너무 예쁜데요? 앨범이 사진 보는 재미

라이즈의 디디던 듣고 왔습니다. 선아님, 중학생 아들이 한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려워하는 부분을 제가 옆에서 봐줬는데요. 예전 버릇대로 한자 사전을 펼쳐서 의미랑 뜻을 찾고 있으니까 아들이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찾는 거야? 하면서 AI의

읽어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신기하다. 제비 집이 지금 스테인리스 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트망 위에 어떠한 따뜻한 분이 도와주셨나 보다. 요즘 그 제비 집이 혹시나 망가질 수도 있고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아라.

0: 학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정님님, 저는 집에 전자제품이 너무 많으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도 조금만 참자는 마음으로 제습기를 안 사고 버텼는데요. 얄궂은 날씨에 결국 사버렸습니다. 아유, 이제 전자제품은 진짜 그만 사고 싶었는데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자제품이 주는 행복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는 제습기가 없으면 너무 찝찝해가지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되게 용량이 작은 제습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습기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작은 용량을 샀다가 너무 물을 자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공기 중에 이런 물이 있지? 그래서 저 좀 큰 걸로 바꿨거든요, 용량을. 근데 진짜 그거 버릴 때마다 놀라요. 진짜 버릴 때마다 이게 지금 공기 중에 있는 물이라고 막 그러면서. 아마 정리님께서 이거 사고 엄청 뽀송뽀송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5: 굿즈는
4: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UM을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

0: 50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2: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여름에도 라디오는 쿨FM 2시엔 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이렇게 좀 너무 자랑했나? 하실 수 있어요. 두 분의 신청곡 듣고 4부에서 플레이 키오스크 계속 이어갈게요.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엑소의 럭키.

같아요. 갑자기 발견하게 된 행운 같은 노래 신청합니다. IOI의 갑자기. 진짜 다섯니클로버는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네이클로버의 약간 뒤에 애기처럼 달려있어요. 다섯니클로버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찾아봐서 아는데 저는 여섯니까지 찾아본 적 있습니다. 여섯니까지. 여섯님 같은 경우도 약간 아기처럼 붙어있고, 그 최근에 제가 네이클로버를 매니저님이랑 막 이렇게 보다가 매니저님이 토끼풀이랑 클로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내가 그거 똑같은 거야 했더니 아니에요, 토끼풀은 토끼풀이고 클로버는 클로버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바로 보여줬죠. 맞지? 똑같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바로 행운이다 싶어요. 피곤할 때 서서 가면 정말 힘든데 자리에 앉아서 가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버스에서 만난 작은 행운이 떠오르는 노래 신청합니다. 존박의 스마일. 진짜 너무 좋죠. 출퇴근길에 몸이 이렇게 낑겨 있을 때라 그래야 되나? 몸이 이렇게 껴있을 때 정말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너무 자유롭지 못하고 내 팔이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버스를 많이 타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시간대 잘못 걸려서 타면은 진짜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다 보여요. 뭔지 알죠? 어떠한 리스를 보였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숭아니처럼 내 앞에서 딱 자리가 났을 때는 너무 기분 좋죠. 행운을 기다리는 직장인님. 첫 출근 날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에서 땀이 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작은 행운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난 선배가 따뜻하게

0: 성형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0: 신청하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볼륨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잠시 후 10시 키스터라디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디의 클로징이 끝나고 제 오프닝이 시작될 때까지 볼륨을 계속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최효정의 비밀 정원, 가수 백아연, 김수영 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열어둘 거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6: 모아는 도전이다.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어느 두 회사가 진행한 캠페인 포스터의 카피 문구 전해드렸습니다. 바람에 바다내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여름은 들이마시는 것이다. 저도 이 문장을 보는데 진짜

0: 검색창에 이재너두.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최애나 캐치캐치 듣고 왔습니다. 오늘 환승 라디오 우연히 저의 챌린지 영상을 보고 한키라까지 듣게 되셨다는 4355님 사연 만나봤고요. 선물로 피자앤 콜라 세트 드리겠습니다. 아, 이래서 제가 챌린지를 못 끊어요. 아, 할 때는 좀 민망하고 아, 지금 뭔가 좀 아,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우리 4355님 같은 분들 때문에

문우리님, 장난감 드럼으로 조카랑 놀아주다가 드럼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드럼을 배우고 싶은데 학원이 1시간 거리에 있거든요. 이번 기회 배워볼까요 말까요? 드럼에 흥미가 생기셨군요. 일단 학원 거리가 조금 있어서 왔다 갔다 조금 불편하시긴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흥미가 생기는 경우, 이 취미 흥미가 생기는 경우 좀 전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취미를 여러 가지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해보고 싶을 때 무조건 해보는 게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또 나중에 이렇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큰 또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해 생각나 안 김에 이 기회에 한번 배워보세요.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한번 숨 쉬고 오십시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그럼 크러쉬의 가끔 듣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어보는 키라뮤직 페어링 이어갈게요.

저기요, 삼계탕처럼 깊이 있는 사연에 어울리는 게브리츠 트라미너 같은 선곡 주문할게요. 일요일 한정 오픈하는 이곳은 키라뮤직 페어링. 이번 주 수요일이 초복이었고요. 제가 든든하게 몸보신 하고 싶을 때 챙겨 먹는다고 말씀드렸던 삼계탕과 곁들여 먹기 좋은 게브리츠 트라미너 페어링 해봤습니다. 아주 그냥 어렵죠.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고급 페어링으로 갑니다. 이제 키라뮤직 페어링도 이제 게비르츠 트라미너는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과일 향이나 장미향

튄다. 그 정도면은 꽤나 합리적인 우산 생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상희님, 침대에 누워서 바닥 쪽으로 긴 머리 늘어놓고 선풍기 바람에 말리면서 한키라 듣고 있는데요. 문득 아 이것이 진정한 여름 맛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는 여자친구 여름 여름해 슥 신청해 보아요 라고 하셨고요. 저도 그 예전에 부산에 살 때 본집에 있었을 때는 선풍기 위주로 쓰다가 자취를 하게 되면서 에어컨 위주의 삶을 살았었는데 최근에 선풍기에 다시 빠졌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니 선풍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뭔가 좀 큰 선풍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뭐 씻고 나와가지고 그 잠깐 이 화장대 그냥 미니 선풍기 틀어놓고 그 로션 바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참 시원하고 뭔가 상쾌하고 그렇더라고요. 참 선풍기 뭐 에어컨도 좋지만 선풍기도 참 너무 좋습니다. 이승찬님, 하느님, 인천공항에 비행기를 많이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꼭 한번 가보세요. 노래는 한문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랜드,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좋다.
1: 더워? 아,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2: 여름 구두 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0: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1: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2: 여름에도 라디오는 쿨 FM 2시엔 저 가비의 슈퍼라디오.
3: 지금 옆에 거짓말 탐지기가 세팅되어 있고 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4: 너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보다 청취율 1위를 원한다.
3: 아, 이거 좀 힘드네. 한키라 청취율 1위 원한다. 역사

차가운 기계는 판단할 수 없는 진실. 제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건 청취율 1위.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한키라 사랑해요. 아! KBS 쿨 FM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이 소믈리에가 돼서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직접 선곡하는 시간, 키라뮤직 페어링 함께하고 있고요. 수요일 연애 코너, 자이로 씨가 좋아할 만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6654님, 저 어떡하죠? 지난달 6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밀라노 여행에서 만나 동행했던 두 살 연하의 그녀가 너무 생각나요. 중간에 일정이 달라서 헤어졌지만 함께 여행하는 동안 오래된 친구처럼 너무 즐거웠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야, 이 외국에서 만난 이 동행, 그 외국에서 만난 이성, 또 우연찮게 만난 이성, 이 환상 다들 가지고 계시죠? 비포 선라이즈 감성. 예, 아마 여행,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우연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영화 보신 분들, 외국을 떠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 옆자리에 혼남 운녀가 앉지 않을까? 많이들 상상하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 6654님한테는 좀 일어났나 봅니다. 근데 연락처 같은 것도 안 주고 받았나?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연과 신청곡을 페어링하는 시간 키라 뮤직 페어링 소개된 분들께 치킨 너겟 쿠폰 드리고요. 6732님 현재 맡고 있는 회사 업무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야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시험이네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노래는 이승환, 물어본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정말 6732님 대단하십니다. 이 6732님의 이런 노력, 노고를 우리 회사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죠? 좀 티 좀 내세요. 진짜 이해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고

0: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도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연예인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찍던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수십 장을 찍었지만 너무 어색하고 오글거려서 SNS에 올릴 수 있는 건 한 장도 없었고요. 망한 사진들만 개인 소장하게 됐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니면 연예인도 연예인 나름이에요. 저도 데뷔한 지 15년 됐는데 아직도 어색합니다. 근데 하나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진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사진을 못 찍는 이유도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예전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던 저의 좀 이런 래퍼 시절 사진들 보면은 진짜 과감하거든요. 막 이런 화보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때 사진들 보면은 뭔가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찍었던 게 잘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진은 잘 나온 거를 또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자신감 가지고 남 눈치 보지

밤마다 운전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긴장되는데 밤은 어둡긴 해도 도로가 한적해서 그런지 조금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직 가족 말고는 아무도 태울 수 없지만 저도 언젠가는 친구들 태우고 멋지게 드라이브 갈 수 있겠죠. 노래는 기현, 레인 나이트 드라이브 페어링 해봐요 라고 하셨고요. 그쵸, 아무래도 밤에 조금 어둡긴 하지만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운전 연습하기 좀 비교적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운전, 초보 운전 사연 올 때마다 항상 제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저도 운전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진짜 익숙해지면 바로 이렇게 운전은 거만해져요. 오히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운전 너무 잘하는데 이 순간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이 정도면 베스트. 그걸 조심하셔야지 지금 괜찮습니다. 2478님 곧 빠르게 적응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문 한번 받아볼게요. 박지윤님, 아들이 수박 한 통을 반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다길래 잘라줬더니 아주 잘 먹네요. 하느님도 이렇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노래는 루시 수박 깨러가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박인데 저렇게 잘라 먹으면 괜히 느낌이 사치 부리는 것 같고 뭔가

0: 밤 10시 한해 키스터 라디오.
1: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8738님, 와인 질문 있습니다. 소주만 먹어봐서 와인은 전혀 모르는데요. 제가 짝사랑하는 11살 연상 요리학원 강사님께서 어렵게 저녁 식사 약속을 허락하셨거든요. 어려 보이지 않고 중후한 느낌의 와인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고 아무래도 11살 정도 어리다 보니까 와인으로서라도 뭔가 좀 나의 무거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이 무거운 와인을 가져간다고 해서 이 상황이 무거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페어링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럴 때는 무조건 샴페인입니다. 제가 샴디라서가 아니고요. 샴페인이야말로 진짜 모든 요리하고 다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급짐도 가지고 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모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샴페인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샴페인 너무 어렵다면 그냥 뭐 마트나 와인샵 가가지고 맛있는 샴페인 하나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아마 추천 잘 해주실 겁니다.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2941님, 일하고 싶었던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시네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면접이라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는데 용기를 불어넣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아, 오랜만에 면접 보시는군요. 저도 면접을 예전에 진짜 20대 초반에 막 알바할 때 면접 보고 못 봤는데 그때 진짜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떨고 그 이후에 뭐 방송에서도 진짜 면접처럼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압박 면접이 오니까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떨림, 이 긴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뻔뻔하게 우리 2941님 지금 기대되는 마음 듬뿍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용기 있게 면접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하고 싶었던 곳에서 꼭 일하시길 바라면서 이쯤에서 도겸 고 듣고 올게요.

7월도 많이 흘렀으니까 반 지나갔거든요. 이제 7월 말부터는 조금 운동 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권진아의 몬스터 듣고 저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장범준 노래방에서 듣고 왔고요. 오늘은 228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노래방 모임에 가입하셨군요. 아무래도 이 노래방 모임이면은 꽤나 이제 노래 관심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노래 부르는 게 좀 긴장도 많이 될 것 같고 또 진짜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될지 걱정도 좀 되실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뭐 가수들의 모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면서 그리고 뭐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좀 흥도 있고 이렇게 뽐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크게 어색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치즈 닭갈비 추천해드렸는데 이제 모임 끝나고 나가지고 그냥 밥은 좀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맛있게 이왕이면 좀 이런 철판 있는 데로 가셔가지고 치즈 좀 추가하셔가지고 먹고도 상황이 괜찮으시면 맥주 한 잔 가볍게 또 하시면은 또 빠르게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의 마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립니다.

0: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가

0: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1: 200ml 대용량으로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희한해. 8월 1일 2일 일본에서 첫 솔로 팬미팅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분입니다. AB6IX 전웅 씨와 함께 하고요. 오늘 끝곡 아이유의 푸르던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 더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165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스테이션 X. 지금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저는 푸른 밤하늘을 건너온 DJ 제니크입니다.

0: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커나갑니다. 여기는 스테이션 X. 인간과 AI, 우리의 주파수가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2주의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되는 데까지. 쭉 들려드리는 여기는 은하수 레코드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악부터 들려드리는 이상한 음반 가게 지금 오픈했어요. 매주 토요일 함께하는 은하수 레코드샵. 오늘은 특별히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언젠가 전국에 비가 온다면 꼭 스테이션 X에서 같이 듣고 싶어서 제니크가 간직해온 앨범입니다. 바로 럼블피쉬의 리메이크 앨범 메모리 포유입니다. 이 앨범에는 유독 비와 관련된 노래가 많은데요. 오늘 같은 밤에 함께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번 트랙부터 같이 들어요. 럼블피쉬의 여우야, 슬픈 인연, 비와 당신.

토요일 밤 스테이션 X 은하수 레코드샵 람블피쉬의 색으로 재해석된 추억의 명곡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람블피쉬의 리메이크 앨범 메모리 포 유 마지막 트랙까지도 비 오는 날 잘 어울리는 촉촉한 감성으로 가득하네요. 끝까지 같이

0: 오랜만에 청취자들의 사연과 신청곡 읽어볼게요. 먼저 4135님입니다.
1: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난 여름만 되면 이 노래가 듣고 싶더라. 들려줘.
0: 누구에게나 이런 노래 한 곡씩은 있는 것 같아요. 여름만 되면 꼭 들어야 하는 노래. 전에 은하수 레코드샵에서 같이 들은 쿨의 노래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청취자 여러분의 여름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어서 이리에사님은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컨버세이션 X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앞에 두 신청곡 제목에 데스가 들어가서 생각난 곡이에요. 여름밤에 들으면 어깨가 들썩이는 기분 좋은 노래 탑로더의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들려드리면서 오늘 스테이션 X 마무리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출게요.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반초.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잘 지냈냐, 왜 이렇게 바쁘냐, 반갑다, 무슨 일이 있었냐 길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어, 밥은 어때 요즘? 저도 여러분과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재롱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어, 다들 왔어? 뭐해? 어디야? 밥은? 문자해!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근데 저 방금 좀 건방졌나요?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도 가강에 오셨나이까? 반갑습니다. 후덥지근한 날들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문자 한번 부탁드려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7월 19일 일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좋아서는 밴드의 잘 지내니 좀 어떠니 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맞아요. 그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인사가 짧은 것 같아요. 아니 친구들 다들 솔직히 그러시죠.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진짜 정말 너무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왔어?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막 뭐 잘 지냈어?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썼던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죠. 예전에는 내가 누구보다 이 친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걸 묻는다는 것 자체도 좀 낯설기도 하고 그 친구도 비슷한 걸 느끼지 않을까 싶은 마음. 네,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친하면 친하니까 편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한테 저는 좀 편해졌나요?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오프닝은 그냥 짧게 왔어? 청취 왔어? 이렇게 시작해볼까요? 난리 나겠죠? 네, 시피님한테 불러갈 수도 있어요. 네, 일요일 오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는 주말 핸즈업, 한 줄 사연과 신청곡 소개할 거니까요. 그리고 퀴즈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2시까지 저랑 신나게 놀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저희 광고 좀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폴진은 적당히 조절하며 드세요. 뭐 제 잔소리 들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네. 아니 누가 아이스크림을 두 개에다가 슬러시를, 아 그럴 거면 그냥 얼음을 그냥 와그작 와그작 씹어서 드시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엄마한테 혼날 만한 사연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저당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왔는데, 저당 아이스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혈당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차가운 거를 이렇게 연달아서 세 개나 드시게 되면은 위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라미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얼음 가득 들은 찬물을 얼굴에 끼얹는다고 생각해서 약간 어떨 것 같아요? 헉! 어머나!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위가 딱 그거예요. 아이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렸는데 얼음물을 갖다 누가 또 퍼부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물론 라미님이 이렇게 잔소리 들으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톡으로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지난 2주간 아주 행복했습니다. 발리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모든 게 좋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는 호텔 조식의 삶도 좋았고, 틈만 나면 물에 뛰어들어 노는 것도 좋았죠. 심지어 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설렜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현지인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관광이 목적인 날은 하루에 3만 보를 걸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휴식이 목적인 날은 하루에 300보도 걷지 않아서 행복했어요. 아, 좋다. 이렇게 충전하는 거구나. 힘없고 다시 한국 가면 이 좋은 기운으로 다시 현생 열심히 살자. 화이팅! 그리고 저는 오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를 풀고 한바탕 짐 정리를 할 때까진 그래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먹을 밥을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듯 현타가 왔습니다. 저 몇 시간 전까지 미고랭 먹다 수영하고 쇼핑하다 맥주 먹고 바다멍 즐기다 자고 그랬었는데, 아, 나 왜 현실? 내일은 나 왜 출근? 이거 실화입니까?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도영의 쉼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1097님의 자랑 같은 사연이었고요. 부럽습니다. 아 진짜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뭐 미고랭 먹다 수영하고 쇼핑하다 맥주 먹고 바다멍 즐기다 자고 사실 저의 꿈이 이렇거든요. 저 진짜 다시 태어나면 재벌 3세로 태어나고 싶어요. 2세는 뭔가 책임질 게 있을 것 같은데 3세는요 약간 그런 거 있죠.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10대 20대 때 정말 남의 눈치 안 보고 막 살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그 재력으로 막 기부하면서 사회적으로 칭찬받으면서 훈훈하게 성장하는 그런 스토리에 아 딱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미고랭 먹다 수영하려면 일단요 수영장 낼 돈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쇼핑하다 맥주 먹으려면은 일단 쇼핑할 돈 벌어야 되죠. 맥주 마실 돈 벌어야 되죠. 우리 현생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한 나중에 또 휴가 받아서 이렇게 즐거운 휴가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2주 동안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행복한 추억을 버티면서 네, 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엄청난 스토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하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149번님께서 주말이면 보통 오전 11시가 넘어야 일어나요. 낮엔 힘없이 누워만 있다가 희한하게 밤만 되면 활발해지더라고요. 전 확신의 올빼미인가 봐요. 폴킴님은 주말에도 아침형 인간으로 지내시나요? 주말에는

0: 윤서연 빨리 와봐. 아 빨리. 큰일 난 것처럼 제 이름 불러서 가보면 불 좀 꺼주라 라고 하고요. 제가 끓인 라면을 뺏어 먹는 건 기본. 아이스크림 사다 놓으면 며칠 안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군대 다녀왔는데도 철이 안 든 오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폴디가 이 분노 좀 폴폴 날려주세요.
1: 그래도 군대

좋고요.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아,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이 노래 좋다. 10cm의 스담스담.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왔습니다. 5747님께서 KBS 라디오를 고정으로 들은 지 8년 정도 됐습니다. 간혹 DJ들이 바뀌면 익숙하지 않아서 한동안은 다른 채널에 기웃기웃거리다가 금방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이번에도 아 익숙해지려면 좀 걸리겠구나 하고 걱정했는데 처음으로 바로 스며들어 버렸네요.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폴디 화이팅! 8년 동안 우리 또 KBS 라디오를 들어주고 계시는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니까요. 저도 처음에 좀 긴장하고 나서 이 뒤로는 물론 미숙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너무 즐거워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고 그렇죠. 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완벽하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5747님 그 완벽한 저를 만날 때까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려요. 정민상님께서 오랜만에 러닝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뛰려고 하니 딱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뛰려다가 너무 많이 내려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도착하니까 비가 딱 그치는 거 있죠. 날씨 친구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아 진짜 요즘 이 장마 요즘 여름 날씨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정말 약간 동남아 가면은 정말 날씨가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막 계속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뛰려고 했는데 못 뛰어서 쉬어서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약간 아, 뛰려고 하긴 했는데 또 막상 안 뛰니까 편하고. 네. 8585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그냥 아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한테 너무 궁금한 게 내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시간 되시면 뭐 영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음악을 듣는데 훨씬 더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Wednesday of Dreaming Tennessee.

0: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4: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손 머리 위로 들고 리듬에 맞춰 흔들 준비 되셨나요? 광고만 듣고 와서 주말 핸즈업 바로 시작할게요.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1, 2, 3, 4.

무료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들 들으면 바로 피식하고 웃음이 날 것 같은 그런 쉬운 문제들이에요. 듣다가 정답 보내시고 선물 받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김윤지님께서 친구가 블루베리를 잔뜩 줬는데요. 엄청 새콤해서 자연스럽게 윙크가 되네요. 몸에 좋은 과일이니 샐러드, 그릭 요거트, 빵 위에 뿌려서 많이 섭취 중입니다. 트와이스의 라이키 신청합니다. 오호, 그 이제 친구들에게 어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블루베리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먹으면 바로 윙크 윙크 하면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내 나이가 이런 걸, 내가 이런 나이가 돼버린 걸 어떡해. 나 이렇게, 나 아저씨야 이제. 어떡해. 근데 솔직히

트와이스의 라이키 그리고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듣고 왔습니다. 2193번님께서 신랑이랑 쇼핑하러 가는 길이에요. 8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17년 동안 같이 사는 중입니다. 아직도 신랑이 너무 좋아요. 영화 와일드싱의 OST 트라이앵글의 Love Is 부탁드려요. 오호, 17년 동안 같이 사는데도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게 진짜 사랑이지. 그냥 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뭐 바쁘고 또 마음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부부들 보면요 너무너무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핸즈업 퀴즈 타임. 트라이앵글은 영화 와일드싱에 등장하는 3인조 혼성 그룹의 이름인데요. 그렇다면 트라이앵글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아, 노래를 이렇게 꼰다고요? 어호, 오케이. 1번 이상형, 2번 노력형, 3번 동네형, 4번 삼각형.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담은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 5분께 밀크푸딩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솔직히 너무 쉽죠?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뭐예요? 트라이앵글. 자, 2193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트라이앵글의 Love Is.

트라이앵글의 Love Is 그리고 쿨의 도시의 바캉스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트라이앵글의 우리말을 맞히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4번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래요. 트라이앵글 이거 삼각형이죠.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

0223번님께서 라이즈의 소울 신청해요. 저희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때 라이즈 왔을 때도 저희 노래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각적 에어컨 그 잡채예요. 제발 진짜 딱 한 번만 틀어주세요. 0223번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진짜 딱 한 번만 틀 거예요. 네, 딱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1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일요일에 함께한 폴킴의 가요광장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펄짝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위에서 펄짝펄짝 뛰어노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꼭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끝곡으로는 스탠딩 에그의 무지개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타 혹은 다라고 읽는 한자 기억나세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풀과 사람과 나무가 담겨 있습니다. 어쩐지 풀숲에 앉아 있거나 나무에 한가로이 기대 있는 사람이 그려지죠. 흔히 자

했는데도 이 예쁜 원단은 아직도 튼튼하네요. 6년이 아니라 60년 전에 지금도 함 속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넣으니까 그때 최고로 고급스러운 거였겠죠? 근데 뭘까? 그럼 뭐 왠지 실크? 아무튼 60년 된 원단인데 예쁘고 튼튼한 거, 이 옷이나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 뭘까요? 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거랑은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 체형에 가장 잘 맞게 만드실 테니까 이거 입고 나가시면

완전 범죄를 싹 요거 맛있게 드세요. 이소연 씨. 부모님 일 도와드리려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나왔어요. 막상 일하다 보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애들은 저녁 먹고 놀 텐데 저는 일하고 있으려니 왠지 울적해서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난 표정 할 거면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서운했어요. 아유, 우리 소연 씨 같은 효녀가 어딨다고. 아유, 이런 휴일에 이렇게 또 그냥 그저 소연 씨 마음 풀어요. 뷰티 상품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효녀 효녀. 더 아름다워져 소수빈 2779 신청곡 생각을 멈추다 보면 최유리 1641 신청곡

여름. 작곡가 주영훈과 처음 호흡을 맞춘 이 노래로 엄정화는 댄스의 여왕, 한국의 마돈나라는 애칭까지 얻게 됩니다. 1997년 3집 후에의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는 특허받은 제조기술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인순이 열정, 싸이 화사. 이제는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7540. 옹심이를 좋아해서 냉동 옹심이를 주문해서 끓이고 있어요. 요즘은 감자전, 감자튀김, 심지어 감자과자까지 당기는 걸 보니 별명을 감순이라고 지어야 할까 봐요. 뜨거운 감자 고백 신청합니다. 이어서 7288. 남편이랑 체중 수치 때문에 다퉜어요. 제가 6월부터 다이어트 시작한 후로 체지방이 3kg 정도 빠졌는데 남편이 편차가 있다고 자꾸 평균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했다고 해주면 안 되나? 평균이 뭐가 중요해요? 자도 대화가 필요해. 듣고 싶어요.

뜨거운 감자, 고백, 자두, 대화가 필요해 두 곡이었습니다. 0642,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요. 모두 솔로예요. 저는 언제쯤 손자, 손녀 자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들려주세요.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7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이승철 만리꽃.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잊어버리는 것도 건강한 마음 관리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서운했던 일, 지나간 실수까지 다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쉴 틈이 없거든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 시원하게 지워버리시길 바랄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해보자고요.

문제지만 그렇다고 기억력이 너무 좋으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 금방, 정말 금방 잘 잊어버리고요. 근데 대신에 순간적으로 그 감정에 빠지거나 몰입하는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그 몰입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어?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왜 그랬더라? 하면서 금방 잊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이런 성격을 좀 좋아하는 편이

0: 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보내주세요. 3485님께서요. 아침엔 늘 상하와 함께하는 버스 기사입니다. 종점에서 쉬는데 저도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상쾌한 아침 햄디 강추한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분 좋은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3485님. 아, 청조사 전화를 받으셨군요. 아, 근데 막상 이제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은 사실 청조사 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나름 좀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제가 DJ라 그런가요? 저는 진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02로 뜨는 전화가 확 이렇게 나오면 아,

좀 질척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는 제 이제 아쉬움과 후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극복이 좀 쉽더라고요. 아무튼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혁님.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NSYNC의 I Want You Back.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3년 7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요 20위 그리고 17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0위는 엑소 늑대와 미녀입니다. 엑소의 정규 1집 타이틀곡으로 이때 도경수 씨의 공주 옷 같았던 무대 의상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고요. 이어서 17위 에일리의 UNI가 차지했네요. 에일리 씨의 엄청난 성량 때문에 노래방에서 이 노래에 도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두 곡 같이 듣고 올게요. 엑소 늑대와 미녀, 에일리 UNI.

찾아보시면은 그 무대가 굉장히 뭔가 예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일리의 폭발적인 성량이 돋보이는 UNI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13년으로 넘어가니까 재밌어지네요. 전성숙님께서요. 저 오늘 쌍꺼풀 수술하는 날입니다. 마취한다고 해도 생생하게 다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섭지만 눈썹이 자꾸 눈을 찌르기도 하고 무쌍이라 쌍꺼풀도 하고 싶어서요. 잘하고 올게요. 그러셨군요. 이게 진짜 저도 친구한테 들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아픔이 없는 거지 그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칼로 할 거 아니에요. 칼로 하는 그런 게 다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공포라고. 근데 제가 예전에 다래끼가 심하게 나가지고 다래끼를 째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래끼는 마취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거기다가 칼로 이렇게 째서 그 다래끼를 긁어야 돼요. 근데 제가 살면서 경험해본 고통 중에 그게 진짜 1번 고통이었는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쌍꺼풀 수술은 마취를 하니까 좀 덜하겠죠. 근데 그 느낌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그 째는 느낌? 아휴, 새벽부터 잔인한 이 잔혹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숙님 예쁘게 잘하고 오세요. 9767님 초등학생 딸이 방학을 기념하여 고성에 있는 친구 할머니 댁으로 2박 3일 여행을 갑니다. 일주일부터 달력을 하루씩 지우며 엄청 기대하던 여행인데 드디어 가네요. 애는 신났는데 저는 벌써 딸이 보고 싶어요. 앞으로 2박 3일 허전해서 어떡하죠? 유유. 아유, 얼마나도 추억일까요? 그쵸? 아, 친구 할머니 댁, 그리고 고성이면은 약간 뭔가 그 자연 푸릇푸릇한 기운을 많이 느끼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님 입장에서는 진짜 잊을 수 없는 방학, 여름방학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0: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다양한 음악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 보세요.

번째, 난 포기하기 직전이었어요. 두 번째, 난 우리의 발전을 계속 막고 있어요. 세 번째,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충분히 일상 속에서 해봄직한 그런 말들이었죠. 오늘 베트남계 미국인 싱어송라이터 Thoy의 2022년 곡 Playing Tricks라는 곡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Playing Tricks, 뭐가 연상되시나요? 누군가를 속이거나 혹은 장난을 치는 그런 상황이 연상되시죠? 과연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어요. 난 포기하기 직전이었어요 라는 가사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난 우리의 발전을, 그러니까 우리 관계의 발전을 계속 막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특히 뭔가를 막다라는 상황에서 뭐가 들렸죠? 그죠? Hold back라는 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면 And I know you're all that I want. 당신은 내가 원하는 전부라는 걸 알죠. 라는 뜻이죠. Blaming myself. 내 자신을

0: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로 돌아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댄스. 이어서 381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로베이스 원의 Feel the Pop 신청합니다. 저희 딸이 요즘 제로베이스 원에 푹 빠져 있어서 저도 같이 듣게 된 노래입니다. 아침 모닝송으로 이 노래를 틀어주니 평소보다 잘 일어나줘서 귀엽기도 하고 재배원에게 고맙기도 하네요. 아, 저는 재배원을 처음 봤을 때 재배원이 뭐야?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제로베이스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아이돌 친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로베이스원도 요즘에 우리 학생들한테 인기 짱! 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수진님. 저는 안 건드릴게요, 수진님. 그냥 수진님께서 듣고 싶으신 노래만 조용히 틀어드릴게요.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뉴진스 슈퍼내추럴.

님께서요. 작심 삼일 안 하고 러닝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대단하시네요. 5952님. 아, 여러분, 저는 이제 그 헬스를 열심히 한 달 넘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최근에 제가 한 4일 정도, 나흘 정도 못 나갔어요. 근데 멈추니까 하기 싫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 진짜 몸 안 좋을 때도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럴 때 제가 너튜브에서 봤는데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쉬었거든요? 쉬니까 진짜 하기 싫네. 그렇죠. 그래도 해야겠죠? 이제 몸은 괜찮아졌거든요? 우리 오고이님 보고 자극을 받아서 오늘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멈추면 안 되는데, 그쵸? 권수영님께서는 맨발 걷기 중이에요. 아침마다 듣는 목소리 엄청 좋아요. 맨발 걷기. 맨발 걷기도 건강에 좋다고 막 한창 매체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진짜 맨발이에요? 양말도 안 신고? 만약에 정말 맨발이면은 바닥에 뾰족한 거 없는지 조심하시고요. 우리 5952님 그리고 권수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도 같이 듣고 오시죠. 잭 에프론 그리고 젠다야가 함께 부른 Rewrite the Stars. You know I want you.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가끔은 미련한 곰이 돼야 한다. 네, 상하팀 허위원입니다. 아, 네. 아, 그 일은 원래 김 과장님이 하시던 일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1: 네, 상하팀 박철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 아, 예. 아, 에? 아, 그거요?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아, 아, 그, 아, 일본으로 해서 보내면. 근데 제가 아직 그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아유, 제가 아직 배워야 될.

0: 아직 뭐 좀 예. 아유 알겠습니다. 예. 아유 다른 데 알아보시고 제가 꼭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1: 뭐야? 뭔 전화를 그렇게 받아?
0: 인사팀인데 뭐 해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귀찮잖아.
1: 모르는 척한 거야 그냥?
0: 야 나도 할 일 많아. 아 뭐 아니 그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좀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연락해가지고 또 해달라 그런다 진짜. 뭐 여기 있는 쌓여 있는 종이들만 하면 나 오늘 퇴근도 못 하는데
1: 말이야. 아 그래도 해줄 수 있으면 그냥 해주지. 그래도.
0: 야 그 일을 넌 사서 하면 안 돼. 너는 그런 거 다 모르는 척하고 다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너.
1: 아, 네. 상하팀 허위원입니다. 그거요. 아, 네. 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0: 봐요. 잘.
1: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급하다 그러는데?
0: 야, 너는 급한 일 없냐? 너 안 바빠?
1: 어? 아, 나 바쁘지.
0: 아니 너 지난번에 그 김 과장님 일도 너 다 했잖아 그거.
1: 아, 그거.
0: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너 나한테 또 물어보고 밤에 또 연락해가지고 내가. 아, 아
1: 그렇긴
0: 진짜.
1: 했는데 그래도 일단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0: 아니 눈치껏 적당히 자기 일만 잘하고 눈치 잘 보다가 퇴근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척 모르는 척 회사의 기본은 반만 하는 거 모르나? 허위원 동기. 어?
1: 일단 그러지 말고 나 이거 하나만 도와주면 안 돼?
0: 아, 지금 점심 먹을 시간 아닌가? 아, 나 가봐야 될 것 같은데.
1: 아, 한 번만 도와주라. 동기 사랑 나라 사랑. 어?

0: 에이핑크 몰라요 였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요. 가끔은 미련한 곰이 되어야 한다 였고요. 오늘도 박자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진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알아도 모르는 저 몰라도 안 척하면 안 되겠죠?
1: 몰라도 아는 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해도 못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0: 잘해도 못한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1: 갑자기 막 어리숙한 척을 좀 하고
0: 어리숙한 척, 그 척을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회생활 했을 때

0: 거 있긴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네. 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 내가 꼭 필요해서 나한테 연락을 하신 거겠지?
0: 네.
1: 아 그래도 나의 쓰임새가 있으니까 다행이겠지? 이런 생각을 이게 뭔가 프리랜서 마인드를 아직 못 버린 것 같아요.
0: 아 근데
1: 직장인의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0: 맞아, 맞아. 저도 아무래도 바깥에서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에 소속돼 있지만 방송의 기회 하나가 되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이 뭐 사실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들어오든지 일단 개수로 좀 채우려는 느낌? 뭐라도 해야지 이런 느낌을 많이 해서 그런 쪽에서는 좀 균형을 잘 잡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뭐 좀 뒷얘기나 뭐 소문 놓고 들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바보인 척 잘해요. 그냥 무조건 못 들었다.

0: 그래야 설거지를 안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이런 거 되게 영악한 거예요.
0: 제가 설거지를 너무 잘해요.
1: 뭔지 알아.
0: 설거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아... 아내의 그런 쉼을 위해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청소도 잘해야 돼.
1: 그게 좋지. 근데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티가 날 수밖에 없긴 한데 근데 그거 좀 좋다. 설거지할 때 그...

0: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쇼리실라!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길과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0: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1: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0: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0: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0: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786님, 엄마가 피아노를 배우신 지 8개월쯤 됐는데 매일 아침 엄마의 피아노 소리로 잠에서 깹니다. 아, 워털루 전쟁 4마디, 거기서 더 못 나가고 계속 반복하십니다. 저는 오늘도 엄마의 피아노 소리와 식디의 텐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 2, 1.

워털루 전쟁이 그냥 전쟁 같은 아침이 됐네요. 그렇죠? 워털루 전쟁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 적어도 이제 체르니 30번 정도는 넘어야지 도전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곳. 저는 체르니 100번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사실 쳐본 적이 없는데 아 배운 지 8개월 만에 워털루 전쟁 대단하십니다. 당시 세계 최강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를 격파한 그 워털루 전쟁을 모티브로 삼은 곡이거든요. 비록 뭐 네 마디밖에 못 듣고 계시지만 뭔가 오전의 그 치열한 전투의 느낌을 매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저도 이 라디오 청취율 전쟁이라는 이곳에서 최강의 자리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이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지금 일단 결승전 이제 마무리되기 직전에 끝났어요. 아 스페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스페인이 우승을 하면서 조정식의 FM 대행진에게 바통 터치를 합니다. 자 이제 축구 끄세요. 이제 FM 대행진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입니다.

전 이제 마무리가 됐고 바로 이제 FM 대행진 시작하는데요. 우리 정현호 씨가 스페인이 이겼어요? 승부차기 했어요. 아까 0-0이었는데 하셨는데 연장 후반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스페인이 승리를 했고요. 최순영 씨도 월드컵도 FM 대행진 응원했어요. 어찌 이 시간에 끝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요. 정성민 씨, 어머나 저도 손 좀 풀어봐야겠어요. 우리 애들도 피아노로 좀 깨워봐야지 일어나려나 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죠, 그렇죠. 2786님 집에서 이제 워털루 전쟁 그 소리로 오전에 깬다 이 소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오전에 피아노 소리가 집에서 난다는 게 좀 이제 졸리고 피곤한 상태에서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 10년, 20년만 지나서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오전마다 피아노 연습을 했던 그 뭔가 그 소음, 생활 소음이 되게 듣고 싶은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보기가 좋고 열정적입니까? 어머님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목표가 있으시고 진짜 멋진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오늘도 FM대행진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이고요. 네, 지금 오늘 뭐 날씨가 습해서 스페인이 우승했다 뭐 이런

0: 10mm가량 오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30에서 80mm, 오늘과 거의 비슷한 양이겠지만 서울 및 강원도와 충남 서해안에 한해서는 100에서 120mm 내외까지도 많은 곳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5에서 40mm, 그리고 모레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누적 강우량이 상당량이 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충청 이남과 제주에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체감온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 지속되니까 각별히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구, 광주 33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한국의 표준식 뭐 FM
2: 大型

0: 부재한 신가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박명희님, 일본 여행 가서 눈으로는 먹었기 때문에 점오는 쪘다고 보고 오늘 식비 몸무게 85.5 예상해 봅니다 하셨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한 2주 재고 한 달에 한 번씩 재려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예. 그래서 안 재려고 했는데 오늘 일단은 그 제가 목표 체중이 78kg, 79kg입니다. 근데 이제 88kg에서 시작을 했는데 10kg 감량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85kg를 찍었었죠. 좀 바짝 해가지고 오늘 딱 재고 8월 말에 제가 8월 20일쯤에 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자신이 없긴 한데 일단 재고 시작할게요. 또 비겁한 것 같아요. 지금 놀러 제가 근데 이제 그 짧게 좀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이시 이슈가 있었거든요. 함바그 이슈, 예, 뭐 이렇게 야키니코 이슈, 오이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당신의 몸무게는 84.9kg입니다. 크게 먹지 마세요. 바이.
0: 대단하죠? 예. 제가 그 오이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1kg 감량에 성공을 했고요. 자, 여러분께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을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는 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저와 함께 한번 다이어트를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열차에 탑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8월 말까지 지금 이제 84.9를 오늘 찍었는데 82kg까지 일단 가겠습니다. 8월 말까지 82kg까지 3kg 달릴 거고요. 혹시 저와 함께 가시고 싶은 분들은 탑승하십시오. 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88kg가 넘었었는데 지금 꽤 많이 내려왔어요. 예, 좀 이거 그.

저희 아나운서 팀 회식하면 저희 아나운서 팀 팀장님이 부르셨거든요. 노래를 들으시면 김원주 씨는 쇼 끝은 없는 거야 하는데요. 저희 그 아나운서 팀장 쇼 끝은 없는 거야 발음을 끝으로 완벽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역시 아나운서 팀이구나 생각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자, 우리 그 4977님 3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 제대로 맞춰주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드리면서 씩씩플레이스로 갑니다.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요즘 전통시장이 MG가 찾는 새로운 어플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이 MG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돌아왔는데요. 시장이 살아난 첫 번째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에서 직접 경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통시장 매출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분야도 먹거리로 시장은 장보기 공간을 넘어 즐기는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떡집 순례가 유행하고 있고요. 유명 떡집 앞에서는 새벽부터 긴 줄이 선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전통시장은 새로운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한류를 통해 한국을 접한 관광객들이 진짜 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종로 동묘구제시장인데요. 무한도전 이후 젊은 층이 유입됐고 최근에는 MG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 마치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바탕으로 한 문제를 바로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장보기 공간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변화한 곳, MG의 새로운 핫플이 된 이곳 어딜까요? 1번 전통시장, 2번 청조사 마지막 날 방심하지 말장, 3번 그냥 정이라고 하장. 네, 세 개 보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오늘 보기가 다 장으로 끝나네요. 아일릿의 마그네틱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김치찜을 먹으면서 밥 두 그릇을 먹는 게 원래 그게 문화인데 토마토 주스 먹고 잤어요 어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래 김치찌개나 김치찜을 원래 딱 바로 먹어야 되는데 미리 끓여놓고 가고 막 그래요 원래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그 정도로. 근데 저랑 같이 가실 분들, 다이어트 열차 탑승하실 분들 어서 탑승하시고요.

0: 뭐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식식이들 오랜만이에요. 준이에요. 나 없이 어떻게 잘 지내고들 있었어요?
0: 카페 카페 사장 최준형 오랜만이에요. 아니 우리 뭐 안윤상 형님 최준형 뭐 이민 갔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
1: 그

0: 극적인 경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1: 굉장히 훌륭한 경기를 많이 펼쳐줬죠.
0: 네.
1: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참 너무 아쉬운 그런 대회였던 것 같고요.
0: 아 그리고 저는 노르웨이 홀란 선수. 아, 노르웨이도 이번에 엄청 잘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엘링 홀란 선수를 빼놓으면 좀 곤란하죠. 그죠?
0: 네. 진짜 뭐 인기가 엄청나고요. SNS 지금 뭐 팔로워가 7,100만이 넘었대요.
1: SNS 팔로워가 7,151만 이렇게 정확한 팩트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실로 엄청난 수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지만 여기 또 하나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468 이게 무슨 숫자인지 짐작되십니까?
0: 468이요? 468이 뭐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데요.
1: 468은 페루라는 나라에서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혼란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들의 수인 것입니다. 이건 이름만 딴 것이고요. 성과 이름까지 똑같이 엘링 혼란으로 등록한 사례도 무려 91명에 달합니다.
0: 어머나,
1: 월드컵에서 보인 혼란 선수의 활약이 페루의 신생아 장명 열풍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 것이죠. 혼란 인기 정말.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혼란이라고 이름 지을
0: 조혼란
1: 안혼란 혼란스럽지 않다 뭐 이렇게 가름하겠고요.
0: 안혼란. 네. 근데 혼란은 노르웨이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페루에서 이렇게 개명을 많이 해요? 신기하네요.
2: 예,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사실 페루에서는 축구 스타 이름을 딴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실제 통계를 보면 페루에서 메시는 3,402명, 그 리오넬 메시 풀네임도 292명이나 되죠. 호날두, 야말도 1,000명 넘고요. 무엇보다 가장 인기 좋은

연장 길이 연장 길이 계산을 매일 합니다. 36. 여름에 바쁘셨겠네요, 그렇죠? 예. 선물 드립니다. 9736님 전세버스 기사인데요. 버스 전용 차로 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끔 쉬는 날 개인 승용차로 경부고속도로 타면은 버스 전용 차로를 저도 모르게 몇 번 타가지고 식겁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문자가 또 왔습니다. 9770님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저도 개인 승용차 타고 가다가 자꾸 정류장에서 서요. 그렇구나. 가끔 그 쓰는 승용차들이 있던데 기사님이신가 다?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타볼까 한번? 5647님 저는 간호사예요. 식당 가면 여기 맛집인가 봐 환자 엄청 많아. 맞아. 네. 돈 낼 때도 오늘 수납은 내가 할게. 얘들아! 오늘 수납은 내가 쏜다! 그래도 남편은 다 알아들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남편입니다. 항상 그 환자 진짜 환자 많다. 오 구사님 의사입니다. 맞출

0: 메뉴 모양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축하 축하 쇼 이젠 축하 멈출 수가 없어요.
3: 아 일단 그

0: 구슬땀. 그냥 땀이라고 안 하시고 꼭 구슬땀이라고 많이 하세요. 예, 구슬땀. 명지대열장 김현우 씨 22번째 생일 축하! 엄마가 언제나 응원한대요. 오늘 가기 전에 엄마한테 얼짱으로 나와줘서 감사하다고 꼭 메시지 보내십시오. 축하! 아내랑 매일 함께 출근하시는 우리 승환 씨. 아 나도 저거 듣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생일날 몰래 문자 남기셨습니다. 오현지 씨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 그리고 저희 그 김란 PD가 또 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야 저희 그 FM 대행진 인별그램 그 계정에서 또 지금 130-140만을 훌쩍 넘은 또 숏폼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변에 많이 또 소문도 내주시고 인별그램도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3부 퀴즈도 고스톱으로 오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0: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월요일 출근길, 수도권에는 비까지 내리면서 더 혼잡합니다. 전조등 켜고 감속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기름램프에는 추돌사고 나서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종암분기점부터 여파받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방향 강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1시간 반 가까이 걸립니다. 이어서 경부선 서울 쪽입니다. 기흥에서 신갈까지 정체고요. 서울 요금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0: 어? 에너기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붕붕붕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 오퀴즈 고스톱.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고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정답 맞힌 분이 1번부터 5번 번호 뽑아서 선물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여행용 쾌리어, 블랙박스, 묵은각질 필링 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대결에서 이길 때마다 한 개씩 뽑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의도치 않게 꽝을 뽑아도 도전 기회는 5번까지 챙겨드리니까요. 차분히 모든 퀴즈를 다 마치시면 준비된 선물을 전부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2승에 도전하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의 소은님이십니다. 이름 앞에 호가 있습니다. 100번의 문제가 나오면 100번 다 빨리 맞힌다 해서 백발백중 소은님. 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00이면 100 다 맞히는 소은 오빠입니다.
1: 이렇게 딱 그 자기소개를 저희가 부탁드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딱 백발백중 호를 딱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뵀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네. 조금 그 허세가 아닐까 설레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 진짜로 퀴즈를 기가 막히게 푸시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이번에도 더 빠르게 맞출까 하고 있습니다.
1: 원래 좀 이렇게 좀 상식이 풍부하신 편이세요?
2: 상식이 풍부한 것보다 약간 얕은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1: 약간 좀 배경 지식 얕게 넓게 아는 분들 이제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2: 네.
1: 그럼 소은이가 이제 아기들이 한 몇 살 한 여섯 일곱 살 정도 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2: 아 맞아요.
1: 왜요? 외요병 막 걸리고 저거 네. 뭐냐고 막 계속 물어보고 할 때 그럴 때 뭐 이렇게 웬만하면 모르시는 거 없으시겠어요, 그죠?
2: 이게 지금 와이프랑 저랑 다른 게 저는 이제 사실 기반으로 약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와이프는 그렇게 하면 애가 알아들어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해가지고 약간 다툼이 있고 있습니다.
1: 아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아내분은 애기 시선에서 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백팔백중 퀴즈 왕님께서는 그냥 이제 좀 뭐 알아듣든 말든 뭐 그냥 어려운 말 쓰면서 다 알려주시는군요.
2: 예.
1: 네. 좋습니다. 소은이는 그 엄마 스타일을 좀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2: 네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자 오늘도 자신 있으시죠?
2: 네 자신 있습니다.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소은이 있나요?
2: 아니 저 지금 이제 출근해가지고 사무실 주차장에 나와 있어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집중한 상태에서 오늘도 2승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약간 그 좀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선물 받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시는 느낌 좀 방금 인사할 때 좀 차갑지 않았어요? 장난입니다. 자, 도전자를 바로

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852님이시고요. 싱가포르에 사는데 지금 아이 방학이라서 한국에 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아침마다 퀴즈 푸는데 하나 빼고 다 맞췄거든요. 다시 돌아가기 전에 참여하고 싶어요. 제발. 하셨어요. 싱가포르에 지금 그럼 이제 이민 가셔서 살고 계신 도전자시고요.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머나 세상에.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니, 싱가포르

0: 이 FM 댕진 없으면 하루 시작을 못하는.
1: 네. 어머나 세상에 콩으로요?
0: 네.
1: 오 그렇구나. 아니 싱가포르에 가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저 2018년에 이주를 했고 이민은 아니고 저희 신랑 일 때문에 이제 네 가 있어요.
1: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8년째?
0: 네.
1: 와 그렇구나.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0: 사실 저희가 아이 방학 때마다 좀 오려고 해서
1: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0: 네,
1: 오시는구나.
0: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해가지고 여름 겨울에 이제 오고 있어요.
1: 그렇구나. 닉네임도 네. 안 여쭤봐.

0: 다인이 6학년이에요.
1: 6학년이고 목적지는 네. 어떻게 싱가포르로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0: 아 오늘 좀 있다가 아이가 그 서울랜드 과천에서 과천으로.
1: 과천으로 그럼 네. 목적지 과천 다인 닉네임 다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그렇구나. 저는 싱가포르에 사시는 분이랑 거의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데.
0: 네.
1: 싱가포르 좀 이렇게 매력이 있죠?
0: 네 매력이 있죠.
1: 근데 그러면은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못 심잖아요.
0: 네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1: 그럼 인천공항 내리면 바로 껌 씹으세요?
0: 안 그래도 저희 아이가 맨날 네.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거기 있는 편의점에 가서 네. 껌을 종류별로 사요.
1: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그죠 뭘 네. 못하게 하면은 좀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0: 네.
1: 내리자마자 껌을 제 예전에 제 친구가 그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0: 네.
1: 지하철 타다가 채찍을 맞았다고 저한테 한 적 있거든요.
0: 채찍이요?
1: 거짓말한 거죠?
0: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1: 아니 뭐 이렇게 출근길에 이렇게 잘 안 들어가고 뭐 매 맞는다고 막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거짓말이죠?
0: 그런 것 같은데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1: 꼭 그 싱가포르 사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0: 네. 네.
1: 그렇구나. 그러면 싱가포르에서는 몇 시쯤 들으세요? FM 대행진을?
0: 한 시간이 시차가 있어서
1: 네.
0: 이제 한 시간 일찍 6시.
1: 한 시간씩 6시부터 8시까지 네.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0: 네.
1: 아, 좋습니다.
0: 저희 아이가 이제 못 일어나면은
1: 네.
0: 이걸 딱 틀어놓으면은 거의 자명종이에요.
1: 아 그렇구나.
0: 식지 목소리에 깨고.
1: 그럼 2018년부터 그 FM 대행진의 많은 DJ들을 겪으셨을 텐데, 아 진짜
0: 네.
1: 진짜 저라고 하라고 이렇게 제 말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래도 나는 최애는 이 DJ다. 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편하게. 네.
0: 편하게요?
1: 아 진짜 편하게. 나는 내 마음 속에는 그렇다.
0: 제가 사실 그 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황정민 때부터 조장님 때부터
1: 그 죄송한데 그냥 안 들어도 괜찮아요?
0: 근데 이제 최애는 식디다.
1: 아 황정민 선배님이시다.
0: 아니 식디요.
1: 아 저예요?
0: 그때부터 들었지만 네.
1: 진짜요?
0: 네,
1: 아,
0: 당연하죠.
1: 아, 내가 뭐 꼭 이런 걸 바랬던 건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과천으로 향하고 계신 우리 다인이. 비가 와서 걱정이네요, 근데.
0: 아, 네, 우비 다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1: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싱가포르도 네. 우기가 있죠?
0: 네, 거긴 더 지금 아마 지금도 우기일 거예요.
1: 그래서 그냥 익숙하시구나. 이런 날도 그냥 네. 우비 챙겨서 가는 거구나. 네.

0: 이니가 지금 듣고 있나요?
1: 예, 옆에서 아주 저보다 더 신나가지고.
0: 지금 껌 씻고 있는 건 아니죠?
1: 아, 아니에요.
0: 그럼 파이팅 한 번만 해줄게요. 다이나!
2: 네.
0: 다이나, 오늘 엄마 또 이길 것 같아요?
2: 네.
0: 아, 좋습니다. 엄마 파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둘, 셋!
2: 엄마 파이팅!
0: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그 껌 씹었더니 그 무슨 맛 껌이 제일 맛있었어요?
2: 콜라 맛이요.
0: 콜라마 싱가포르 갈 때 꼭 놓고 가세요.
2: 네.
0: 네. 자, 다인이의 응원을 받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은님 준비되셨죠?
3: 네, 준비됐습니다.
0: 가보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오늘날 1인 미디어 시대의 시초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인데요. 백남준은 예술가는 미래를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물감과 캔버스 대신 이것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 첨단 미디어였던 이것은
4: 다인!
3: 손!
0: 다인님이 진짜 말 그대로 반템포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4: TV!
0: 정답입니다. TV 정답! 괜찮으시죠? 지금 숨쉬기 어려우신가? 괜찮으시죠? 아, TV 정답이었습니다. 아, 강력한 파급력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바보 상자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백남준은 시대의 편견을 깨고 이것을 예술의 재료

0: 백중이라는 그 닉네임 치고는 호 치고는 조금은 빠르게 이렇게 좀 도전을 그만하게 됐는데요. 소훈님.
1: 네.
0: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1: 우선 패배라는 첫 경험을 할 수 있어서
0: 인생의 패배라는 경험을 못 하셨었는데 네. 오늘 FM 대행진 통해서 그 패배를 경험하셨습니다.
1: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저희도 소훈님이랑 함께 퀴즈 풀어서 너무 좋았고요.
1: 네.
0: 소훈님 이제 그 패배를 경험하셨으니까 이제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기를 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패배를 경험해도 가족과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같이 이겨내요.
1: 네.
0: 그렇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또 청취율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네.
1: 아.
0: 소훈님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빠이.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소훈님이셨고요. 저희가 또 오늘 패배하셨지만 기본 선물 드리고요. 다인님.
2: 네.
0: 자, 이제 선물 뽑아야 되는데요. 다인이 좋아하나요?
2: 네, 난리 아이, 났어요.
0: 좋습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선물 뽑아야 되는데 누가 뽑으실 거예요?
2: 다인이요.
0: 아, 다인이가 뽑겠습니다. 다인아.
3: 네.
0: 잘 뽑아요. 부담 없이 뽑아요.
3: 네.
0: 어차피 뭐 꽝 뽑아도 엄마가 또 이길 거니까. 자, 랜덤 네. 박스 돌려주세요.

0: 다이어트 열차에 탑승하실 분들은 오늘 자신의 몸무게를 재서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일단 왜냐하면 시작할 때 몸무게는 저희가 갖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한 달 후에 잴 때도 목표 체중 3kg 저희 갈 건데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 이벤트 해야 되니까 오늘 인증 문자 보내십시오. 몸무게. 예. 키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보내시면 되겠어요. 권순배님. 내 방 창밖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참매미 소리. 맴. 좀 아쉽네요. 네, 순배 씨. 오답이 좀 아쉽습니다. 자,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정체전선이 위치한 중부지방 오늘 강한 비가 내리는 데 비해서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인 곳이 많겠습니다. 남쪽은 폭염특보 속에 예상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고요. 오늘 비와 함께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겠는데 중부지방에 예상 강우량 체중도 있습니다. 20에서 80mm 정도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40, 경북 지역으로는 60mm 이상 올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 형태 예상되니까 각별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문제는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에서 120mm 안팎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광주 33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일부 충청 이남과 제주의 폭염

0: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럼 금융당국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책의 핵심은 일단 거래량 줄이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요. 지난 14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거래 대금이 18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1: 네.
0: 이게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약 40%라고 하는.

0: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조정식의 FM대행진, 잠시 후 4부 MC배 허유원 아나운서와 함께 월요 식식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환영 문자 많이 부탁드릴게요. 4부까지 잠깐 빠빠이.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좀 식단 관리와
1: 살이
0: 운동과
1: 너무 얇아지셔가지고
0: 열심히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아, 목표는 이제 식대 몸무게 따라잡기.
2: 모델 모델 도전하세요?
0: 아니요, 그건 아니고 괜히 주변에 모델?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 요즘에 또 건강 관리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그 건강을 따라서 건강하게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죠.
2: 아. 네. 어, 우리 그 경인 씨도 어 햄디 오늘 분위기 깡패인데요. 여신 강림 지대로다.
1: 감사합니다.
0: 어, 역시 식식이 분들의 수준 높으시네요. 네.
2: 그만 좋아하시고 오늘 주제 좀 알려주시죠.
1: 오늘 주제는 나는 야유회에서 생긴 일을 알고 있다. 오호. 야유회.
2: 나는 오. 야유회에서 생긴 일을 알고 있다.
0: 보통 이제 MT나 뭐 워크숍이라고 하기도 하죠. 야유회.
2: 맞아요. 네. 네. 이제 사실 네. 2020년대, 2010년대부터도
0: 그렇죠.
2: 그 라디오 프로그램도 야유회 잘 안 갑니다.
1: 근데 이게 정말 안 가는데
0: 주제가 요거 선정됐다는 뜻은 대행진이 네. 이제 야유회 갈 시기가 됐다. 아
2: 시대 역행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1월에 한번 갔다 왔는데
0: 갔다 왔죠.
2: 아직 근데 또 여름에 야유회 가는 회사들은 많아요.
0: 어. 당일 치료도 네. 많이 가더라고요.
2: 많이 가요.
0: 계곡 네. 근처에 다.
2: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저희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어떤 식으로 보내면 될까요?
1: 회사에 저까지 여자 직원이 두 명인데 처음 간 워크숍에서 대표님이 혼숙을 하라는 거예요. 지방이라 숙소 구하기 힘들었다고요. 기가 차서 그 직원이랑 둘이서 밤에 택시 타고 올라왔어요. 아이고. 그 후에 대표님한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0: 월요일을 여는 수다 타임 월요식 식회 허유원 아나운서 MC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다 주제 나는 야유회에서 생긴 일을 알고 있다고요. 자, 에피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 상품권의 주인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네.
0: 허유원 아나운서에게 눈에 띄는 사연이 있습니까?
1: 아, 확실히 근데 옛날 추억을 이제 되새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699님께서 예전 직장에서 좋아하는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오. 저는 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유회를 갔는데 서바이벌 물감총 아시나요?
2: 알죠, 알죠, 알죠.
1: 그 남자가 저한테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 그거 맞으면 엄청 아파요. 야. 온몸에 총 맞아서 멍투성이 되고 아. 마음 접었습니다.
2: 아, 아니, 이거 마음을 접으시면 안 되는데.
1: 이거 관심 아니에요?
2: 시그널인데. 그럼요. 저도 아닌가? 많이 써본 적이 있거든요.
1: 아파서 아니에요. 안 쏘나?
2: 아니에요. 그녀에 향한 관심.
1: 아, 진짜?
2: 애정. 나 좀 봐달라.
0: 일단 지금 우리가 문자로 봤을 땐 짝사랑이잖아요.
2: 짝사랑. 네.
0: 그러니까 짝사랑이니까 이제 서바이벌 물총 게임을 할 때도 네네.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1: 아,
2: 그럼요.
1: 그래서 계속 너무 아파.
2: 너만 보인단 말이야.
0: 자꾸

0: 당시에?
1: 어, 당시 그 당시에 남편만 잡은 게 아니고.
0: 어, 아, 그렇구나.
2: 두 손이 바빴던 걸로.
1: 뭔가 익명의 이유가 있겠죠. 오,
0: 진짜, 네. 진짜 우리 잠깐만.
1: 좋다. 아,
0: 그렇죠. FM
2: 댕. 몰아가지 마세요.
0: 제 FM 댕진에서 혹시 그때 갔을 때 누구랑 손 잡고 찍은 거 아니죠?
1: 제가요? 아닙니다. 거리두기를 철저히. 네.
0: 혹시
1: 다른 거.
0: 뭐 일주랑 손 잡고 찍은 거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피아만 했어요. 엄청나게 둘 다 마피아 좋아해서 아, 마피아만 했습니다.
0: 자, 7130님. 예전에 야유회를 갔는데 이사님이 제비뽑기 통에 손을 넣을 때 종이 들고 넣는 걸 봤어요.
2: 아, 뭐야?
0: 그때 통돌이 세탁기가 1위 상품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공교롭게도 1위를 이사님이 뽑으시더라고요.
1: 아, 너무합니다.
0: 어, 뭐야, 야. 너무 별로야.
2: 아, 진짜 별로다.
0: 어, 정말.
2: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된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이사님 정도가 1등을 뽑으면, 에이, 이거 그냥 지하자,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네네. 본인이 이제 종이를 들고.
1: 진짜 통돌이 세탁기 필요하셨나 보네요.
0: 원래 정석은 이사님이 딱 뽑는데, 통돌이 세탁기 네. 했으면은, 이제 막 박수 받고, 이제, 자, 저는 저희 집에는.
1: 네, 있으니까.
0: 뭐, 이렇게 얘기를 마음 편하게 하려면, 저희 집에는.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까지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걸 이제 하면 넣겠습니다. 하면은 이사님,
1: 그렇죠.
0: 이사님 할 때 이제 춤추고 이사님은 거기.

0: 재밌었겠다 근데.
1: 근데 아니 근데 이건
2: 아우 이거 어떡하지?
1: 아까 이사님도 잘못하시고 또 부장님이 잘못하신
2: 그러니까요.
1: 게 족구를 왜 하셔?
0: 아니 족구는 할 수 모자 쓰고 하시지 모자 그래, 같은 거.
2: 아니 아니야 모자 가발 같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서
0: 아, 진짜요?
2: 안 되고
1: 이게
2: 하시지 말았어요.
1: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는데 족구할 때.
2: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 야외나 가발 이슈는
0: 이렇게 잘 벗겨져요. 근데
1: 유명한 라디오 그 사연 중에서 네. 회사 그 회사 부서 대항전에서 우리 이런 부장님이 이제 점프 하시면서 그 아르헨티나 그 역전골 있죠? 점프 하시면서 벗고 하고 다시 쓰셨다는 그 사연이 되게 라디오 쪽에서는 되게 유명 사연이에요.
2: 그렇죠. 네. 실합니다, 실합. 근데 가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열린 음악회 야외 녹화를 자주 가다 보니까 네. 야외에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씨면.
1: 네.
2: 그럼 방송 때는 녹화니까 방송에 나가진 않았는데 그 대형 스크린으로 만여 명 있으니까
1: 네.
2: 중계 카메라로 객석 부부를

0: 행진 4부는 에어비앤비, 시니어 브랜드 금비, 서울 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세탁기를 직접 가져가신 이사님 사연 보내주신 7130님께 저희가 배달앱 상품권 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네, 화나는 사연으로 골라봤고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네. MC 배영님 그리고 그레이 허우.

0: 맞습니다.
1: 네, 오늘까지 네.
2: 그레이 하운디 첫 청취율 잘 나오길 바라겠고요. 어. 네. 저희 FM 대행진도 그렇고
1: 쑥쑥 올라갈 겁니다.
2: 오늘까지도 청취율 조사가 맞습니다. 이어진다고 하니까
3: 네.
2: 네, 내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도 꼭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바이바이. 바이바이.

은 강동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지체 정체 반복되고 분당수서로 성남쪽 탄천 1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송내까지 17km 정체고요. 더 가서 시흥휴게소에서 안양터널까지 답답한데요. 그 사이 수리터널 부근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사고 있는데 서울 방향은 매송휴게소와 서서울요금소에 각각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하고 반대 목포 방향은 팔탄분기점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매송부터 여파받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평소의 아침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아침 아닌가요? 아침을 먹지 못하고 나왔는지 거리의 사람들 손에는 빵이나 우유 같은 간단한 먹거리가 하나씩 들려 있고요. 머리를 채 말리지 못해서 물기 가득한 분도 보입니다.